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서황기 가수가 부릅니다. 가을바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이번 순서에는 구련옥 가수가 부른 추억의 강기숙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지친 가수가 부릅니다. 바깥 세상.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역시 위글족 노래입니다. 소원이 있으면 말해줘.

네, 민족의 멜로디 가자 종노래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소래였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최근 영하 고온 선가보 묘지 고고학 발굴이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연구팀은 다학과 합동 검사를 거쳐 2014년에 출토된 청동 마느령 주전자에서 약 2300년 전 전국시대 진나라의 곡물주 잔류물을 성공적으로 확인해 영하지역 전국시기 주류양조에 관한 고고학적 공백을 메웠습니다. 고원시 원주구 개성진 선가보촌 서남부에 위치한 선가보 묘지는 영하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전국 말기 진나라 묘지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번에 고대 술이 발견된 용기는 진나라 문화의 상징적인 청동 마느령 주전자로 해당 묘지의 북쪽 끝에 있는 수혈 토광묘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청동 주전자가 출토된 당시 입구는 직물과 진흙으로 여러 겹 감싸 밀봉되어 있고 주전자 안에는 액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하 문물고고연구소 고원 선가보 묘지 프로젝트 책임자 왕효양은 청동 주전자 안에서 총 3740ml의 액체를 채취했으며 후기 검사 결과 진나라 시대의 곡물주라고 소개했습니다. 영하 문물고고연구소는 서북대학 연구팀을 초청해 기술적 수단으로 전방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출토된 액체에서 유기산과 그 유도체 등 24종의 화합물을 검출했고 최종적으로 주전자 안의 액체가 곡물주임을 확인했습니다. 주원료는 수수이고 밀과 보리를 함께 사용해 빚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고고학 성과는 중국의 유구한 곡물 양조 역사를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시대 농업 발전과 고대인의 식생활 문화, 수공업 기술의 변천을 연구하는 데 새로운 권위적인 실물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당면 해당 묘지에 대한 고고학 발굴과 관련 연구 작업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97부 무엇 때문에 평등, 개방, 협력에 기초한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동중국 순서에서는 양건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심수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구운만두로 지하철 승객들을 매료시킨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24 당도해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97부 무엇 때문에 평등, 개방, 협력에 기초한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리영실 기자입니다.
1: 습근병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계속 평화적 공존의 다섯 개 원칙에 토대해 각국과의 친선 협력을 발전시키고 신형의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하며 평등, 개방, 협력에 기초한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여러 나라들과의 리익의 합류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요한 논술은 중국의 외교 정책의 원칙과 취지를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관계와 외교 배치를 이해하는 금열쇠이기도 합니다. 친구를 널리 사귀는 것은 중국 외교의 불변의 사명으로서 평등, 개방, 협력에 기초한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발전시키는 것은 신시대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뚜렷한 표징이며 우리나라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 정책과 외교 정책 취지의 중요한 구현입니다. 신중국이 창건된 후 얼마 안 되어 중국 지도자가 제기한 평화적 공존의 다섯 개 원칙은 주변 친선국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고 국제사회의 광범한 환영을 받았으며 신중국 외교 70여 년 동안 변함없는 원칙과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공인된 기본 준칙으로 됐습니다. 중국은 시종 나라의 크기, 강

빈부에 관계없이 일률로 평등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 인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발전의 길과 사회제도를 존중하며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에 기초하여 각국과 친선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의식 형태도는 사회제도로 선을 긋지 않으며 자기의 의지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종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실시하며 개방 발전, 협력 발전, 상생 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각국 인민과 함께 세계 시장을 확대해 공동으로 발전과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입장입니다.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발전시키려면 대국과의 조율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총체적으로 안정되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대국관계 구도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국관계는 세계 구도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며 우리나라의 발전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마련하려면 우선 대국 관계를 잘 처리하고 대국 간의 평화적 공존을 추진하며 대국 관계의 기본적인 안정을 수호하고 대국 관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현 시기와 금후 한 시기 동안 세계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미 관계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협력 여부는 국제 관계와 국제 질서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중미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오판으로서 중국을 협력 동반자가 아닌 주요 전략적 경쟁 대상자로 삼고 중국의 발전에 대해 무리하게 타격하고 억제하여 양국 관계와 쌍방의 공동 리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미국 측의 그릇된 행위는 필연코 중국 정부와 인민의 강력한 반격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중미가 대항하면 양국 인민은 물론 세계 인민 모두와 그 재앙을 입게 되고 중미가 협력하면 전 세계가 모두 리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고 계속해 중국과 유럽의 평화, 성장, 개혁, 문명의 4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며 여러 대국과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 공동으로 불안정하게 변혁하는 세계에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어 안정성과 확정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친밀, 성실, 혜택, 포용의 리념과 린접국과의 선린관계, 린접국과의 주변 외교 방침을 견지하면서 주변국들과의 친선과 상호신뢰, 리익융합을 심화해야 합니다. 주변은 우리나라가 안심, 림명하는 근본이고 양호한 외부 환경을 조성하려면 우선 반드시 주변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기간 우리는 주변을 경략한 성과가 뚜렷하고 주변 정세가 총체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 간의 호혜 협력의 태세가 량호하고 리익 융합이 날로 심화되었으며 운명 공동체 의식이 끊임없이 강화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주변에는 외부 세력들이 서둘러 개입하고 리간질을 하면서 세계를 혼란 속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등 적지 않은 쟁점 문제와 난점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에 주변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는 책임이 막중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종 주변 외교를 선차적인 위치에 놓고 리익의 융합과 민심의 상통을 심화하며 주변 국가와의 친선 협력을 끊임없이 증진하고 주변 운명 공동체, 아태 운명 공동체를 깊이 있고 실속 있게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0: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진정, 실제, 성실의 리념과 정확한 의리관을 가지고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공동리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은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으로서 예로부터 광범한 개발도상국들이 독립을 쟁취하고 주권을 수호하며 발전을 도모하는 데서의 믿음직한 보시고 진실한 동반자입니다.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각국 정당 그리고 정치 조직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군대, 지방, 민간 등 여러 방면에서 대외 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개방적인 정당으로서 각국의 일은 각국 이민들이 자체로 결정하고 세계의 일은 모두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일관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은 세계 170여 개 나라의 600여 개 정당, 정치 조직과 부동한 형식의 연계를 유지하면서 주장이 상의한 각국의 정당들이 함께 참여한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지도자 정상회의, 고위층 대화회의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해 세계 정당 정치 조직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각국의 정당 및 정치 조직과의 대화,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여러 분야, 여러 방면에서의 친선 왕래를 추진해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 이별.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감동 중국. 오늘은 2015년 감동 중국 수상자 양근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기차는 양근영 인생에서 가장 처음에 남긴 낭만적인 흔적입니다. 동북의 철도가장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기차에 대해 아주 익숙했고 철로의 굉음 속에는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1991년 양근영은 상해 철도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실습 기간의 려향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줬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아무리 밀어도 기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동급생들이 저를 밀어서 겨우 창문으로 들여왔는데 정말 불편했습니다. 기차는 단지 운송수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람들에게 존엄과 즐거움을 줘야 합니다. 22살의 양건영은 이번 경험을 거쳐 마음속에 좋은 기차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우리나라가 시속 300km 고속열차에 대한 자체 개발을 시작할 때 34세의 양건영은 수소 설계사를 맡았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고속철도 열차 설계를 진정으로 주도한 셈입니다. 1년 후 연구팀은 공기력학, 시스템 통합, 차축 등 핵심 기술을 성공적으로 돌파하여 국내 최초의 시속 300 내지 350km의 고속철도가 탄생했습니다. 2008년 양건영은 제차 중책을 맡아 CRH-380의 고속열차의 전면적인 자주혁신 연구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 설계 운행 속도가 가장 빠른 열차였으며 이 속도 등급은 순례가 없어 혁신의 길에는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속으로 운행하는 고속열차의 동적 고동, 성능, 규칙을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 양건영은 팀을 이끌고 북쪽의 혹한과 남쪽의 무더위 속에서 대규모 과학 연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10년 12월 3일 CRH-380A가 북경 상해 고속철도 선도 구간에서 세계 철도 운영 시험 중 최고 속도에 도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 속도는 시속 486.1km로 기록됐고 중국인이 진정으로 고속철도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었음을 상징합니다. 2013년 중국 고속철도 기술 승격과 통일기술 표준을 실현하기 위해 원 중국철도 총회사의 주도하에 중국 표준의 고속철도 부흥호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를 위해 양건영팀은 고속철도에 적응할 수 있는 수동안전 방호장치를 혁신적으로 개발했지만 자신만만한 실제 차량 충돌 실험에서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앞부분은 정상적으로 충돌했지만 뒷부분은 탈선하여 한때 팀의 사기는 매우 조화되었습니다. 송돌 실험은 재검토와 점검을 거쳐 공급업체의 차체 연결 부품 구조 문제가 실험 실패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년에 걸친 과감한 혁신과 반복적인 실험 끝에 완전한 독자적 지식 재산권을 가진 중국 표준의 고속열차 보흥호가 마침내 도면에서 실제 차량으로 변모했습니다. 2017년 보흥호는 시속 350km 운행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속철도 상업 운행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되었습니다. 2021년 량건영은 또 팀을 이끌고 미래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시속 600km의 고속 자기보상열차를 개발해냈습니다. 량건영의 꿈은 소박하면서도 위대합니다. 즉 모든 요정이 속도의 열정과 인간의 존엄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54세가 된 량건영은 여전히 꿈을 쫓는 길 위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운 단풍 하나.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심수 박물관입니다. 심수 시민센터 옆에는 7000년 인류개발사, 1700년 도시사, 40여 년 개혁개방사를 한 몸에 지닌 거대한 역사책과도 같은 건물 심수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1년에 설립된 이 국가 1급 박물관은 4개의 관, 22만 8천여 점의 수상품으로 심수가 령남어촌에서 국제대도시로 거듭난 역사를 파헤치는 창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각자 독특한 사명을 짊어진 4개의 관은 도시에 분산된 문화좌표들입니다. 동심로관은 심수 개혁개방 10대 역사 건물로 2020년 개조를 거친 후 새 삶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3,900평방미터의 전시청에서 도자기 전은 300점 문물로 신석기 시대부터 명청 시기에 이르는 도자기 문명을 꿰놓았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동기전은 303점의 레악기, 동경, 화폐 등 문물로 상두 시기부터 명청 시기에 이르는 공예 변화와 사회 사상 변화를 전시했습니다. 침대 특별 전시는 202점의 라한 침대와 침대 부품, 광동어 영화 서상기 투영을 결부해 고대인들의 생활미학을 전시했습니다. 금전로관은 심수의 도시자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층의 고대전시청은 500여 점 출토 문물로 선민족적, 해양경제, 해방중진 등 역사의 맥락을 짚으며 심수 800년 광부사와 300년 객가이민사의 두터움을 보여줬습니다. 근대전시청은 300여 점의 전시품으로 구룡해전, 잠수전 봉기 등 관근사건에 입각해 100년투쟁과 사회전형의 장엄한 역사를 복원했습니다. 3층의 3,200평방미터의 개혁개방사 전시청은 정품이 따로 없습니다. 2,000여 점의 실물과 1,200여 장의 사진에는 4구공업구의 계산포 모델도 있고 조기 특구건설자들의 작업증도 있는데 이 같은 역사의 흔적으로 과감히 앞장서는 시대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관내에는 또 배림 선생이 기증한 159점의 야생동물 표본이 있는데 북극곰에서 아프리카 코끼리에 이르는 전세계를 넘나드는 자연 풍경을 그렸습니다. 심수 개혁개방 전람관과 동강유격대 지휘부 유적지는 각기 도시의 정신좌표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주광조수 전시는 3,234개 전시 코너로 광동 개혁개방 40년의 결책 돌파와 발전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해당 전시는 당대 역사진들의 선례를 열었고 전국상을 수상했었습니다. 후자는 민국 홍안주점의 유적지로서 100여 폭의 사진과 문물들로 엽정 장군이 이곳에서 항일무장을 세운 휘황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동한시기 구구단 명문 도자기 벽돌은 심수박물관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1981년 남두고익대 묘지에서 출토한 이 도자기 벽돌은 을기설기 새긴 40개 숫자가 있는데 이 문물은 중국 구구단 역사를 200년 앞당겨 서방의 인식을 타파했습니다. 대중문화 공간으로서의 심수박물관은 봉사도 아주 친화적입니다. 2014년 3대관은 예약제를 취소하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저녁 8시까지 개방하며 녹색 통로와 다은어 가이드 등으로 각이한 관중 군체의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2천여 명 자원봉사자와 전문 해설원과 QR코드 가이드는 문물의 이야기를 더 생동하게 전하고 있고 해마다 평균 20회씩 열리는 临시전시와 수백 차례 강좌 행사는 박물관을 영원히 막을 내리지 않는 문화의 강당으로 변신시켰습니다. 동안시기 도자기 벽돌의 구구단에서 특구의 개혁 서류까지 영남 민속을 보여주는 침대 문양에서 전세계 자연의 생물까지 심수 박물관은 다양한 시각으로 이 젊은 도시는 7천년 끊기지 않은 문명을 이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심수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백.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구운만두로 지하철 승객들을 매료시킨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동근길의 구운만두 얼마나 맛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산동 청도의 한 아주머니가 구운만두를 작은 술에 싣고 지하철에서 로점을 열었는데 소리 하나도 내지 않고 향기만으로 전반 착한의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구운만두 사려면 어느 역에서 내립니까? 로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 갈게요. 많은 네티즌들은 SNS에서 아주머니의 장사 시간과 장소를 묻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구운만두로 이루어진 공감의 이야기가 빠르게 화제에 올랐습니다. 최근 산동 청도 지하철은 공식 통지를 발표해 만두를 굽는 아주머니를 위한 전용 부스를 설치

0: 하고 그녀를 청도 지하철의 궤도교통 파트너로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연한 만남은 결국 따뜻한 뒷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술에 구운 만두를 가득 실은 아주머니를 룡온이라 부릅니다. 그날 왕모는 오사 광장으로 가 로점을 열려는 용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왕모는 용언니가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 지하철에서 만두를 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차문이 닫히면서 에어컨 바람이 불자 뜨끈뜨끈한 만두 향이 바로 온 차칸에 퍼져 승객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한 아저씨가 용기를 내어 다가가서 용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저한테 하나 팔 수 있어요? 왕모의 회욕에 따르면 한 명이 선두로 나서자 모두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군만두 하나에 5원이고 한입 물고 안에 보면 야자속이 가득합니다. 왕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칸의 모든 사람이 용언니의 만두 하나씩 들고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용언니의 군만두는 뜻밖의 인기를 끌었고 이 이야기 또한 뒷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7월 9일 산동 청도 지하철은 공식 통지를 발표해 만두를 굽는 아주머니를 위해 전용 부스를 설치하고 그녀를 청도 지하철 궤도교통 파트너로 초대하여 아주머니를 합법적인 경영지역으로 안내해 경영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승객들의 구매에 편리를 가져다 주는 동시에 승객들의 승차 안전도 지켰습니다. 현재 용언니는 청도 지하철 5사 광장역 BC 출입구 근처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전용 부스를 차렸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물건을 파는 길거리 로점 주인에서 지하철 역내 파트너로 변신한 그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용언니의 만두 로점 앞에는 특별히 찾으러 온 네티즌들로 붐볐습니다. 하남, 진강, 절강에서 온 관광객들도 있는 가운데 1시간 넘게 줄을 서야 합니다. 지금의 지하철은 집 느낌이 납니다. 영원히는 웃으며 과거에는 매일 200개씩 팔았는데 지금은 400개 만들어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도 지하철은 또한 구매한 음식을 내린 후에 먹고 승차 환경을 함께 잘 유지할 것을 승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군만두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부터 청도 지하철이 자발적으로 용언니를 초청해 역에 들어오기까지 이 따뜻한 이야기의 배후에는 도시의 온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용언니가 파트너로 승격한 소식은 SNS를 뜨겁게 달구었고 수많은 네티즌들은 따뜻한 지하철 청도 지하철의 친근함에 찬사를 보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용언니는 청도 지하철의 첫 번째 파트너가 아닙니다. 청도 지하철에서 철도 플러스 생활의 상급 모식은 이미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통근 지하철에는 또 커피 플러스 조식 플러스 편의점 플러스 베이커리 플러스 앤 대미롭게 조합이 있습니다. 청도 서해안 급행선에서는 로인이 야채 판매차를 밀고 손에 구식 조울추를 들고 지하철에 오르는 등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서해안 급행선은 서해안 신구를 관통한 주요 선로와 급행선로로 주변의 넓은 면적을 포괄합니다. 지리적 위치에서 볼 때 해당 선로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채소 재배농의 마지막 1km를 개통하기 위해 관련 역에는 야채 바구니 가속차를 설치해 채소 재배농에게 편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와 동시에 역 직원들은 야채 바구니 가속차로 채소 재배농들을 도와 야채를 운반하고 농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에 오를 수 있도록 안내해줍니다. 청도 블루밸리 급행선도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며 한쪽은 도시의 빠른 리듬과 한쪽 마을은 마을시장의 활기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장이 열릴 때마다 아침 첫 차는 도시로 가 야채를 파는 농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대나무 바구니를 메고 작은 수레를 밀고 있습니다. 동근하는 직장인과 농부들이 차칸에서 만나면서 젊은이들은 농부들의 바구니를 손으로 받들어 줍니다. 이 같은 손으로 넘치는 장면은 차칸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소류 가방도 담을 수 있고 영언니의 군 만두도 팔 수 있으며 로인들의 야채 판매차도 끌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친근감 넘치는 일상은 민생 편리를 촉진했을 뿐더러 지하철의 공공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공공 공간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곳일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한 일반인들의 희망도 담고 있습니다. 질서에는 기준이 있고 소리에는 귀착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의 가장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 향연회.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명나라 지리학자 소하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소하객의 이름은 소괭조이고 하객은 그의 벼로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역사 지리 서적을 애독하고 그림책을 보기를 즐겼다. 소당에 다닐 때 선생이 구두로 요가 경전을 잘 읽으라고 독촉하면 그는 늘 몰래 지리책을 경서 밑에 감춰놓고 보곤 했다. 열몇 살 되던 해 부친의 세상을 뜨자 그는 직접 명산 대천들을 돌아다니며 고찰하리라 마음먹었다. 그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모친은 산의 대장부는 천하의 뜻을 두는 법인이라 라고 하면서 짐을 꾸려주었다. 소하객은 22살 되던 해부터 손으로 태호, 동정산, 천대산, 안탕산, 태산, 무이산과 북방의 오

0: 오대산, 항산 등 명산을 돌아보았다. 소하객은 모든 종력을 명산 대천을 유람하고 고찰하는 데 몰두했다. 50세 되던 해에 그는 4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호남, 광서, 귀주, 운남 등 9개 성을 돌았다. 소하객이 소남을 고찰할 때 늘 그를 따라다니던 하인 한 사람 위에 정문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상강에서 배를 타던 중 강도를 만나 스님이 상처를 입었다. 후에 그 스님은 도중에 사망하고 소하객을 따라다니던 하인도 도망쳐버렸지만 소하객은 명산대천에 대한 고찰을 계속 진행했다. 소하객은 여행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꼽고 그날 하루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곤 했다.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그는 오동불가에서 보자기를 책상 삼아 일기를 썼다. 4년 동안 9개 성을 돌면서 3만 리 로중을 답사하던 소하객은 여행 도중에 병으로 객사하고 말았다. 소하객은 후세에 대량의 일기를 남겨놓았는데 이것이 사실상 그의 지리 고찰 기록이었다. 그는 실지 고찰에서 이전에 지리 서적에 수록된 틀린 견해들을 수정했고 또 기계된 적이 없는 지리 현상도 발견했다. 고대 지리 서적에서는 민강을 장강의 상류라고 하는데 소하객은 고찰을 통해서 장강의 상류는 민강이 아니라 금사강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는 또 운남 덩충의 타흥산에서 화산이 폭발하였던 유적을 발견했다. 고찰 중 그가 가장 많이 고찰한 것은 카르스트 현상이었다. 계림 칠성암에서 그는 천태만상의 종류석이며 석순을 고찰하고 상시하게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일찍 카르스트 현상을 기록한 것으로 된다. 후세 사람들은 그의 일기를 소하객 유람기로 묶었는데 이 책은 귀중한 고대 지리학 문헌 자료를 뿐만 아니라 우수한 문학 조작이기도 하다.
1: 네, 끝곡으로 누나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에서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0: 중대 공정이 다그쳐 추진돼 경제 안정적인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 상반기 우리나라 기계공업 부가가치가 6.4% 성장했습니다.
0: 상반기 우리나라 신에너지 대형 트럭 누적 판매량이 80% 증가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국제정세의 혼란세가 얽히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단결 협력하는 것만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올 들어 습근평 총서기는 대당 대국 지도자로서의 넓은 시야와 천하를 품는 흉금으로 원수 외교를 집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중국이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고 정의를 선양하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의 숭고한 목표를 향해 용왕매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계열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올 들어 습근평 총서기의 국정운영실록 오늘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하자라는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1월 16일 새해가 시작되자 인민대회당의 대형 벽화 강산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앞에서 습근평 주석은 18명 중국 주재 각국 신임 대사들이 제출한 국서를 접수했습니다. 올해는 마침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청사진을 그렸고 또 전 세계에 기회 리스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접견에서 각국 사절들에게 중국 개방의 대문은 점점 더 크게 열릴 것이고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통해 전 세계에 더 많은 확실성과 새로운 원동력을 주입함으로써 공동발전과 조화로운 공생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올 들어 습근평 주석은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친히 지휘해 전 세계에 가장 소중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이 전 세계 혼란 속에서 대체될 수 없는 종류 지주가 되도록 인솔했습니다. 5월 전 세계의 시선이 북경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 회동에 이어 습근평 주석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재차 손잡고 중미 관계 새로운 역사 시각을 열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미국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로 될 것이고 중미 관계 안정은 전 세계에 이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적수가 아닌 동반자로 돼 서로를 성취시키고 함께 번영하면서 신시대 대국 간의 정확한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새 위치를 함께 확정함으로써 향후 3년 나아가 더 긴 시간 동안의 중미 관계를 위해 전략적 인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수 인솔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발전해 나가는 근본적인 보장입니다. 올해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30주년과 설린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름을 맞으며 푸틴 대통령은 25번째 중국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중국 러시아 설린친선 협력 조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포괄적 전략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설린친선협력을 심화할 것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체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 장기적이고 건전하며 안정적인 고품질 발전을 드팀없이 추진하는 것은 본인과 푸틴 대통령이 양국 근본 리익과 세계 발전 대세 차관에 함께 내린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많은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할 염원을 가지고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는 14년 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아일랜드 마틴 총리, 4년 연속 4차례 중국을 방문한 에스파냐 산체스 수상, 그리고 고위경제무역대표단을 이끌고 찾아온 독일 메르츠 총리, 핀란드 오르포 총리, 영국 스테무 소상도 있으며 취임 이래 첫 중국 방문을 진행한 슬로벤스코 베르그니리 대통령도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그들과 일일이 회담하고 쌍무 분야의 실무 협력을 추진한 동시에 중국과 유럽 간 관계에 더 큰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5월 세르비아 무치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습근평 주석이 그에게 친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는 두 개의 중요한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신시대 중국-세르비아 운명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함께 관철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외교는 중국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터전을 지키는 관건으로서 전반 외교에서 선차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6월 산과 물이 있다운 친선 린국인 조선이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의 올해 첫 방문국으로 됐습니다. 중조 우호협력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조선은 가장 성대한 내우로 습근평 총서기를 맞이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김일성 광장에서 습근평 총서기를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에서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는 신시대 중조관계를 발전시킬 것과 관련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을 수호할 것과 관련해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환영연회에 참석하고 조선의 특별 문예 공연을 관람하며 중조 우이탑을 참배하고 조선 당주왕 간부학교를 방문하며 소규모 오찬회에 참석하기까지 김정은 총비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방문 행사 과정을 전부 동반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이번 방문은 중조 전통 친선의 새로운 시대적 함의와 강력한 원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중국은 줄곧 지역 안전을 지키는 다치였습니다. 4월에 들어 越南, 라오스, 타지키스탄 등 10여 개 주변 국가 지도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각 측과 운명공동체 건설 심화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중국의 새로운 발전으로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의 새로운 기회와 새 원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올 들어 중국 원수 외교의 동아리가 날로 커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산과 바다를 넘어 찾아온 새 벗들을 접견하면서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단결과 협력, 공동 발전에 새 원동력을 주입했습니다. 2월 우루과이 오르시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방문한 첫 라틴 아메리카 국가 원수로 됐습니다. 오르시 대통령과 회담할 때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우루과이와 지역 국가들과 함께 중국 라틴 아메리카 운명공동체 공동건설을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인 모잠비크 차포 대통령과 나미비아 응다이토와 대통령이 올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이 두 나라와의 쌍무관계를 신시대 운명공동체로 격상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이해 세계가 동쪽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됐습니다. 이 가운데 원수 외교가 항행을 이끌고 키를 잡은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주황당학교 연구실 조례조임은 총서기가 항행을 이끌고 키를 잡은 데는 매우 강한 전략적 예견 능력과 전략적 정력 그리고 전략적 지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수 외교의 올바른 인솔 아래 해납백천, 겸재천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중국 외교의 흉금과 기백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면 지역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해 전 세계 안보와 안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책임적인 대국으로서 중국은 줄곧 평화를 수호하는 안정적인 힘으로 되기 위해 힘써왔고 지역적인 문제와 근본 문제를 함께 다스리는 핵심 현안 해결의 길을 모색해왔습니다. 중동 해만 지역 정세와 관련해 습근평 주석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네 가지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습근평 주석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계속 견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글로벌 관리 체제를 개혁하고 개선하는 것은 각국의 보편적인 소요로 됐습니다. 글로벌 관리 체계는 시대와 함께 나아가 새로운 분야에서 규칙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습근병 조사는 7월 상해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중국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습근평 조석은 중국은 더욱 개방적인 자세와 더욱 실무적인 행동, 더욱 장기적인 시각으로 각국과 함께 인공지능 발전의 기회와 도전을 파악하고 대응에 손잡고 인류사회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새 노정에서 중국은 습근평 외교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평화, 발전, 협력, 호혜상생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축혀들고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널리 고양하며 신형의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4대 글로벌 창의의 리행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1: 개를 보도 기초를 다져 한해 동력 추적. 오늘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중대 공정,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강 입구에는 사자양 통로가 2층 복합 도로 통로의 형태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총 길이가 약 35km에 달하는 사자양 통로는 광주시의 남사구와 동안의 사전, 호문 두 지를 연결하고 주교인 사자양 대교는 주탑의 높이, 주경간 길이 등 5개 부문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공정은 규모가 세계에 이목을 끌 만큼 거대하지만 그만큼 장마철 공사 실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자양 통로 프로젝트의 선용 부총 경리는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맞춤형 기상 보고를 제작함으로써 강수량, 풍속 등 기상 조건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접속교 부설에서는 설치 공위를 최적화하고 고공 작업 유연을 줄였으며 이양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가설과 관련해 사전에 폭동 시험 연구를 진행해

0: 헤드워크 설치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도록 확보했습니다. 현재 이 초대형 공정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영 부총경리는 사자양 통로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개통될 경우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의 3대 도시권을 하나로 연결하고 광역 도시권 황금 4만의 골간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광역 도시권의 협력 발전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영 부총경리는 현재 주교인 사자양 대교의 캣워크 가설 공정이 진행 중이며 연말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접속교 공정 건설도 이미 절반 진척되어 멀지 않아 앵커리지 본체 공정의 시공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서에서는 총 길이 134.2km의 평륙 운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평륙 운하 공정 건설 주의부 정요비 주인은 현재 평륙 운하가 전 구간에 물이 통했고 통항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각종 설비들은 조정 작업이 질서 있게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는 5천 톤급 선박이 항행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정요비는 운하에 배가 뜨고 배는 화물이 가득 실려 사방으로 오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운하 연선에 산업이 오죽순처럼 자라나 지역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것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이며 대변인인 장인은 일련의 중대 공정이 착공되고 실시되는 동시에 다수의 상징성 공정의 사전 업무도 속도를 내며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장의 주임은 올해 삼엽 수운 신통도 광주 새 공항 등 일련의 중대 공정 프로젝트가 새로 착공했고 신강서장 철도 동서 구간 등 프로젝트의 사전 작업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착공해 실물 작업량을 형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더 우수하게 더 좋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중국 기계공업연합회가 6일 소개한 데 의하면 상반기 우리나라 기계공업업계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새롭고 더 우수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계공업 규모 이상 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기계공업 규모 이상 기업의 영업수입은 16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계공업의 대외무역 구조는 계속 최적화됐고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6,92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했습니다. 중국 기계공업연합회 엽정달 부회장은 고급 제조, 신에너지 장비 등 완제품류의 수출 동력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와 전동승용차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76% 증가했고 리튬 리온 전지 수출액은 42.7% 증가했으며 발전기 세트, 변압기, 전기 제어 장치 등 전기 제품, 굴착기, 로더, 전동 지게차 등 건설 기계, 그리고 이송 기계 등 중장비 기계 수출도 모두 강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비중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계공업의 신품질 생산력은 발전세가 양호합니다. 스마트 제조와 인공지능 관련 설비의 생산이 활발하고 일부 전통산업의 전환 성격의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엽정달 부회장은 기계공구업계가 고급 제조와 스마트 제조 수요의 견인으로 상반기 이익이 89.2%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기계 업계의 상반기 업계 이익은 24.2% 증가했습니다. 농업기계 업종의 상반기 투자액은 11.5% 증가해 14개 세부 업종 가운데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0: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신에너지 대형 트럭의 누적 판매량이 약 1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78.6% 증가했습니다. 정책과 시장의 이중 견인 아래 신에너지 대형 트럭은 빠른 보급과 확대, 적용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심수룡강에서 운전기사 왕림철은 신에너지 대형 트럭 한 대를 몰고 건자재 공장 정문을 나섰습니다. 10여 년의 디젤 대형 트럭 운전 경력을 갖고 있는 그는 차량을 바꾼 뒤 운전 경험이 크게 향상된 느낌이 든다고

0: 말했습니다. 왕림철은 디젤 차는 소음이 너무 크고 진동도 심하지만 이런 차는 비교적 가벼워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년간의 기술 개선을 거치면서 신에너지 대형 트럭의 배터리와 완성차 제조 공정은 점점 더 성숙해졌고 일부 로선이 고정되어 있어 운행이 빈번한 환경에서는 전력 사용 비용의 우세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산동의 화물차 운전기사 설광금은 연료차를 몰면 왕복에 기름값이 1,000원 들지만 전기를 쓰면 300원에 150원 더 보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달리면 7,000원 정도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대형 트럭의 지능화 승격은 물류 조성 관리를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수의 한 교 물류 경기인 역악권은 디지털 조성 플랫폼을 기반으로 관리자가 화물 소유에 따라 가까운 곳에 차량을 배치하고 최적의 주행 경로를 계획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역악권은 미리 계획해둔 로우선을 제공받을 수 있어 비교적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 운전자에게 직접 배차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형 트럭 충전 시설 구축도 한창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신에너지 대형 트럭의 제품 품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적합성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시장 보급을 더욱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부 등 11개 부문이 올해 공동으로 발표한 신에너지 대형 트럭의 규모화 응용 추진 실시 방안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대형 트럭 보급률은 40%에 달하고 보유 대수는 16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교통운수부 안전총감 겸 운송봉사사 최단결 사장은 중단거리 운송 분야에서의 신에너지 대형 트럭 사용 규모를 확대하고 주요 화물 운송 거점의 환적 차량에 대한 신에너지 대체 적용을 가속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대형 운송기업과 택배, 물류기업, 대규모 화물 운송 차량 단지 등 핵심 운송기업이 간선 도로 운송에서 남먼저 신에너지 대형 트럭을 도입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중국 체인 경영협회가 6일 5대 업종 체인 요식기업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경영 현황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약 60%의 기업이 순리익이 증가하거나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10.9%는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0: 중국 해양 석유 그룹이 6일 우리나라가 최초로 설계 건조한 16메가와트급 텐션 레그 방식의 심해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플랫폼 해유 안란호가 류풍 유전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어 친환경 전력을 직접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해 부유시 풍력 발전 장비 기술이 세계 선두 수준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1: 자연자원부 중국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학연구팀이 상하 프로젝트 등 최신 탐사 성과를 바탕으로 1대 500만 비례의 전월 지지도를 편성 완료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13,000여 개의 충돌구와 81개의 충돌 분지가 정밀하게 표시됐고 14종의 지질 구조와 17종의 암석 류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0: 중앙기상대의 최신 예보에 따르면 태풍 돌핀이 7일에 동해로 이동하여 점차 화동 요네 지역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일 오후부터 10일 아침 사이에 태풍급도는 강 태풍급으로 절강성과 복근성 북부 요네 지역에 상륙하고 해당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1: 다카이치 정권의 군비 확장과 무력 강화 추진이 최근 일본 사회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민족은 6일 전에 오사카에서 집회를 열어 다카이치 산하의 정권이 추진하는 살상무기 수출 금지 해제 및 국가정보국 설립 등 일련의 위험한 동향에 항의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비핵 3원칙 개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전쟁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항의자는 지금 다카이치 정권을 보면 일본이 돌연적으로 군국주의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가해 역사 등 각종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알면 알수록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포터였습니다.
2: 시사 해설.

0: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동안 중동의 전쟁이 계속 반복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잠잠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중요한 에너지 수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향 상황이 어떤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등 화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 현기관과 언론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정학적 위험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제해운기업과 에너지무역업체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운송은 아직 충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5일 선박 추적기관인 쿠퍼사의 데이터를 인용해 8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8척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유조선 5척과 화물선 3척이 포함돼 전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하루 평균 약 130에서 140척의 선박이 통항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금은 해협 해운이 이전에 거의 정체 상태에서 낮은 수준의 회복 단계에 전환됐지만 상업 해운 규모는 여전히 정상 수준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해운 회복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은 더 이상 항만이나 항로의 수용 능력이 아니라 선주와 보험기관이 지역 안보 상황에 여전히 높은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화물선들이 운항 재개를 시작했지만 많은 국제해운 기업들은 여전히 관망하면서 정세가 한층도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운송의 요충지로서 전 세계 원유 및 정제유 운송의 약 5분의 1을 담당하며 또한 중요한 액화 천연가스 운송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란 전쟁 이전에는 이 해협을 통해 운송된 원유와 정제유의 규모가 하루 약 2천만 배럴이었습니다. 코플러사와 SEB 리서치사는 현재 해협의 원유 운송량이 전쟁 이전 수준의 약 15%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출혈에는 운송량이 한때 하루 1,200만 배럴까지 회복됐지만 정세가 반복적으로 악화되면서 회복 과정은 다시 갑자기 멈췄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쟁 위험 보험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부 선주들은 해만에 진입해 화물을 싣는 시기를 늦추고 있고 일부 아시아 정유 기업들도 구매 속도를 둔화시켜 운송 회복을 더욱 제약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로이터 등 언론은 관련 국가들이 해협의 정상적인 항행을 재개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내용에는 항로 배치, 안전 보장 및 통항 기재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해협이 점진적으로 다시 개방되더라도 앞으로 해운 규칙 안전 요건 및 보험 비용은 모두 조정될 수 있고 국제 해운 기업들은 단기간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제한적 회복 단계에 있으며 해운 질서도 다소 개선되었지만 분쟁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역 안보 정치와 외교 협상의 진전이 여전히 전 세계 에너지 수송 회복 속도와 국제 유가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정거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고원의 신도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투자 중국 브랜드 구축을 통해 외자 활용의 안정과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전고 오늘은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기존의 국자감과 문학관 외에도 그는 즉위하자마자 유명한 홍문관을 따로 설립했습니다. 당태종은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려면 교육과 문화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당태종 이후 이러한 문화건설에 대한 지대한 중시는 당나라 초기부터 당나라 전성기까지의 역사 시기에 일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의 문화적 구심력은 많은 견당사와 유학생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을 꼽자면 바로 조형일 것입니다. 조형은 일본의 견당사이자 유학생인 아베노 나카마로입니다. 아베노 나카마로는 젊었을 때 장안에와 국자감에서 공부했고 당나라의 과거시험에 참가하여 단번에 진사에 합격했습니다. 후에 그는 당나라에서 새 왕조를 거쳐 지방에서 대벼슬을 지냈으니 유학생들 속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품는 당나라의 흉금과 흡인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당시 당나라는 문화 소양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품었고 한때는 전반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는 습근팽 총서기가 자주 말하는 문화가 흥하면 국운이 흥하고 문화가 강하면 민족이 강하다는 말을 잘 입증해줍니다.
6: 역파 교수님의 멋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신시대에 무엇 때문에 문화 건설을 강조해야 합니까? 첫째, 문화가 흥하면 국운이 흥하고 문화가 강하면 민족이 강해집니다. 확실히 국가의 운명은 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율이 익숙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광미연이 작사하고 선성해가 작곡한 황하 대합창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명한 작품이 어떻게 창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성해가 연안에 도착했을 때 어느 날 저녁 그는 초청에 응해 어느 가사 낭송회에 참가했습니다. 25세의 젊은 시인 광미연이 어두운 등불 옆에서 황하 대합창 가사를 열정에 넘쳐 낭송했습니다. 선성해는 감격에 겨워 벌떡 일어나 이 가사에 곡을 잘 달아줄 신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성해의 부인이 회역한 데 의하면 이른 봄 연안의 밤은 매우 추웠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할 때 탄불도 이미 꺼져 도굴 집안은 더욱 추웠습니다. 하지만 선성해의 창작 열정은 불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6일이 지난 후 서사 시적인 이 위대한 민족음악 거작이 탄생했습니다. 황하대합창은 분발하여 항전하도록 대중을 고무하는 전투의 나팔 소리로서 민족 정신을 크게 분발시켰고 민족의 힘을 결집시켰습니다. 신시대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면 마찬가지로 민족 정신을 분발시키고 민족의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둘째로 문풍은 기풍을 구현합니다. 문화 건설을 논함에 있어서 문풍 문제가 언급되는데 문풍은 기풍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당의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다시피 문풍이 바르지 않으면 위해가 아주 크다고 했습니다. 그는 길고 공허하며 허위적인 열악한 문풍을 일관되게 반대해오면서 짧고 착실하며 새로운 문풍을 제창했습니다. 절강성 당위원회 서기로 있을 때 습근평은 절강일보에 문풍은 기풍을 구현한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아주 좋지 않은 문풍이 일고 있는데 글을 길게 늘어쓰기를 좋아하고 말을 길게 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상적 내용은 아주 결핍하다는 뜻입니다. 습근평의 주장은 글은 짧게 쓰되 옛사람이 말한 것처럼 번잡함을 덜어내고 간결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 마디 말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며 짧은 편폭으로 설명할 수 있는 리치를 절대 빙빙 애돌며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절강일보의 지강신어 칼럼에 짧게는 200자, 길게는 500여자에 불과한 232편의 짧은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글마다 간결하고 명쾌하며 심오한 도리를 알기 쉽게 표현해 우수한 문풍의 모범으로 꼽혔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전고인용에 능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데도 능했습니다. 그리고 늘 형상적인 비유를 통해 국정운영의 리치를 생동감 있게 잘 설명했습니다.

0: 그래서 1100번 찾아 헤매었는데 문득 돌아보니 그 사람 등불이 가물거리는 곳에 있더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의 이야기를 잘 전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주석은 해외 방문 때마다 회담과 교류 혹은 기고문, 연설에서 중국의 이야기를 잘하기에 힘썼습니다.
1: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곡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여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고온의 신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1년 서장이 평화적으로 해방되면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라싸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라싸의 도시 상주 인구는 2만여 명에 불과했고 지역 생산 총액은 2,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2025년 라싸시 지역 생산 총액은 1,090억 9,900만 원으로 좀 1천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장 최초의 천억급 도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서장 경제 지도에서 천억 원급 도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과를 실현했습니다. 천억은 라싸 경제 도약의 뚜렷한 증표이지만 이 고원의 고성은 경제 총량의 비약에 그치지 않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라싸는 항상 신시대 당의 서장 관리 방략을 근본 준칙으로 삼고 네 가지 대사에 주력하면서 역량을 집중하여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을 지속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고 각 분야의 발전에서 전방위적인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몸으로 메어 나르고 말이 운송하던 시대에서 하늘길이 종횡으로 뻗은 오늘날까지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던 곳에서 온 도시가 부르름으로 물들기까지 물자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기까지 라싸는 끊임없는 분투로 역사적인 변혁을 이루며 서륙고원의 감동적인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장이 평화적으로 해방되기 전에 라싸에는 현대공업이 거의 없었고 농업과 목축업이 경제 총량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75년 동안 라싸시 경제구조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25년 라싸시 지역 생산 총액은 역사적으로 처음 천억 원의 대관문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1차, 3차, 2차 순으로 나타나던 3대 산업 구조가 2025년의 3.4대 42.9대 53.7로 최적화되었습니다. 제3차 산업이 절반의 강산을 차지하고 현대공업, 디지털경제, 문화관광산업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엔진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26년 1사분기 라싸시 지역생산총액은 343억 1,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 성장하여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량화한 출발을 보이며 발전 동력이 충만하여 15차 5개는 전망계획 새 로정의 튼튼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닥재공업단지 내 서장 준광식품회사 작업장에서는 44세의 장바체자가 자동화 설비를 조작하여 쌀벌이를 면발, 수제 맥주, 대체식품 가루로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밭에서 쌀벌이를 재배해 연간 4천원에서 5천원을 벌었지만 지금은 산업 노동자가 되어 년 수입이 6만원을 넘습니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쌀벌이 제품은 북경, 상해, 광주 등 대도시로 멀리 수출되며 연간 생산 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의지에 생계를 유지하던 데로부터 기술의 의지에 부를 창조하는 데로의 전환은 라싸이 현대공업이 전통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이 고원의 도시는 더욱 개방적인 자세로 전국 나아가 글로벌 산업 사슬에 융합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서장 강라 디지털 산업관리위원회사의 6,500만 건의 한장 언어병행 데이터 서장 최초의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 증서를 획득했습니다. 이 데이터 잠재적인 자산가치는 1,000만 원을 넘습니다. 자체 개발한 장어 대형 언어 모델인 딥장은 80여 가지 언어 봉사를 지지합니다. 과학기술이 농업에 힘을 실어주고 디지털이 미래를 인솔합니다. 라싸는 기술 플러스 산업의 이륜 구동으로 현대 산업 전환의 길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중 라싸 고신구에는 디지털 경제 기업 2,894개, 국가급 하이테크 기업 99개가 모여있고 전문화, 정밀화, 특수화, 혁신화, 작은 거인 기업이 자치구 전역에 완전히 보급되어 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3: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2: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초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장.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초석 시간에는 도자 종국 브랜드 구축을 통해 외자 활용의 안정과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당면 글로벌 다국 간의 직접 투자가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지정학적 위험 부담과 무역 보호주의가 대두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재배치에 대한 투자 우려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이 고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계속 내놓아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중국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자본이 중국에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 4,800개 외자 기업이 대중국 투자를 추가하여 첨단 기술 분야의 투자 유치 비중이 높아지고 투자 유치 구조도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중국의 외자 유치가 비교적 강한 탄성을 보인 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1년의 외자 안정 조치를 내놓은 덕분입니다. 6월 16일 중국 상무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와 함께 외자 활용의 안정 유지와 최적화 촉진 행동 방안을 공동으로 발부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공간 확대, 편의 촉진, 촉진 강화 환경 개선, 관리 정밀화 등 5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개방의 확실성을 바탕으로 외자 이용의 기존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증가 규모를 확대하며 질을 높이고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당면 중국의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은 전면적으로 취소되었고 봉사업이 개방 확대의 주요 방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행동 방안은 봉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외자 기업의 중국 시장 확대에 대한 현실적 수요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소비 승격과 산업 승격, 봉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대한 내재적 요구에도 부합됨으로써 외자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 공간을 넓히고 외자 활용의 구조와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자 활용의 안정 유지와 최적화 촉진은 시장 진입의 문을 넓히는 데 주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진입한 후 경영과 운영 과정에서의 장애물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행동 방안은 외자 기업 인수합병, 데이터의 다국 유동, 국내 재투자, 연구개발센터 건설 등 핵심 고리를 중심으로 맞춤형 조치를 내놓아 진입 개방에서 영업 편의 애로의 확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자 활용은 단순한 자금과 생산 능력의 도입에서 혁신 능력과 글로벌 자원 배치 능력의 도입으로 승격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센터의 지원 정책을 개선하여 외자 기업이 중국 내 생산에서 중국 내 혁신과 중국 내 전환으로 확장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혁신 자원과 중국 시장의 수요와 산업 생태계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품질의 외자 활용을 위해서는 개방 정책과 편의 조치뿐만 아니라 정책적 우세, 시장 기회, 산업 기반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투자 중국 브랜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의 기회와 개방 정책, 경영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국이 투자 목적지로서의 가시성, 흡입력,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동 방안은 투자 중국 브랜드의 영향력 강화와 외자 프로젝트 유치의 규범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배치를 제출함으로써 투자 촉진 업무의 전문성과 규범성,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외자 프로젝트가 중국의 발전 기회와 더 잘 연계되도록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영 환경은 기업의 경영과 발전의 토양이고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이기도 합니다. 외자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입니다. 행동 방안은 국민 대우 이행, 소비 진작 행동 참여, 권익 보호 완비, 프로젝트 봉사 보장 등 분야에 힘을 집중하여 외자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공정 경쟁과 장기적 발전 관련 수요에 정밀하게 부응합니다. 이를 통해 외자 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경영 과정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중국 시장에 깊이 진출하려는 신심을 높여 외국인 투자가 진입 가능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양호하게 발전하며 재투자 의향을 갖는 단계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투자 유치 협력을 추진하면 외자 프로젝트의 배치 효율성과 지역 수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정보 보고 제도를 최적화하고 직접 보고 경로와 정보 공유 기재를 정비하면 기업의 중복 서류 작성과 부문 간의 정보 장벽을 줄이고 외자 관리의 효율과 기업의 정책 획득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동 방안은 지역 차원의 투자 유치 협력과 외국인 투자 관리의 정보화에 관한 배치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외자 기업의 중국 내 진출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투자 구도가 깊이 조정되는 가운데 중국이 고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결심은 확고합니다. 앞으로도 중국은 고수준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외자 기업에 대한 국민 대우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며 전 주기적이고 정밀한 봉사를 통해 투자 중국이라는 명품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낼 것입니다. 각종 외자 안정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중국의 시장 우세와 산업 우세는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는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대규모 외자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증가하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실천은 중국이 다국적 회사의 글로벌 배치에 있어 핵심적인 거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외자 기업이 중국에 뿌리내리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며 중국식 현대화의 광범위한 기회를 함께 누릴 것입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세상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평생 놀고 산 것도 아닙니다. 30년, 40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인생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자식은 다 키우는데 정작 내 노후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 10년, 20년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30년, 어쩌면 40년을 더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더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후 준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삶의 후반전을 조금 더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돈을 조금 더 지혜롭게 관리하고 건강을 조금 더 챙기고 노후를 위한 작은 준비를 하나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만들어갑니다. 라디오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되었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변강의 봉사 창구에서 피어나는 단결의 꽃, 길림성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집단 연변주 공항국 출입경 관리지대의 해민 봉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으로 읽은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마치 도승의 뜻풀이와 유래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보내드립니다. 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하얀 편지.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가경제사회발전교획의 제도체계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특별규획과 지역규획은 특정 분야와 특정 지역에서 국가발전규획의 실제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데 착안하여 규획 내용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편성하고 규획의 목적성과 실행 가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규획 편성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사전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정하며 조문가의 공공결책 참여 제도를 완비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절차적 규범성을 통해 규획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규획 실시에 대한 전주기 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전 과정의 규획 실시 추진 기제를 구축하여 규획의 엄숙성과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실행 추진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실행 가능하고 평가 가능하며 곳과 가능한 목표 임무의 실시 배치를 제정하여 규제성 지표와 공공서비스, 생태환경보호, 안전보장 등 분야의 임무에 대해 책임의 분담 실행을 강화해야 하며 예상 지표와 산업발전, 구조조정 등 분야의 임무에 대해 량완 정책환경, 제재환경, 법치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감시평가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규획 실시 상황에 대한 동족 감시 측정을 진행하여 감시 측정 결과를 규획 실시의 강화 및 개선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규획 실시 상황에 대한 중간 평가와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국가 발전 규획 실시 상황을 조항 및 공무원의 제때 정시 보고하며 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재청해야 합니다. 평가를 거쳐 확실히 규획을 조정하거나 소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엄격히 심사 비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감독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규획 실시 상황을 고과 평가 체계에 포함시키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 심계감독, 사회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감독 효과를 통해 규획의 목표 임무가 실제적으로 실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규획의 편성 및 실시에 대한 법치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종, 법에 따라 규획을 편성하고 실시하여 국가경제사회발전규획의 제도체계를 완비할 때 대한 당정의 규정 요구와 효과적인 실천 경험과 방법을 법률 형식으로 고착화시키고 국가발전규획법의 립법사업 행정을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규획이 전략적 방향 선도 역할을 도잘 발휘하도록 법치로 선도하고 보장해야 하며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운영의 효과성으로 도잘 조난시켜야 합니다. 계속하여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동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예산제도를 완비할 때 대하여 중요한 포치를 했고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재정세무체제 개혁의 중요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새로운 개혁을 계획 추진하는 원칙과 요구를 종합히 파악하여 재반 개혁 임무의 실시를 착실하게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위대한 로종에서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과학적인 재정세무체제는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시장 통일을 수호하며 사회 공평을 촉진하고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제도적 보상입니다. 따라서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한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입니다.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최우선 과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이미 만 달러를 초과했고 요소 주도형 성장에서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어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임무가 막중합니다. 재정세무체제는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초제도이며 재정정책은 고시조정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에 봉하여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재정세무체제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과 고품질 발전의 추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혁파함으로써 다양한 경영 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발전 동력과 새로운 발전 우위를 조성하며 14억이 넘는 인구의 현대화 수준에 어울리는 사회적 부와 물질적 기반을 창출해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의뢰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큰 용기와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재정은 국정운영의 기반이자 중요한 지조이며 재정세무체제는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반드시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요구에 맞춰 기반을 다지고 우위를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의 구축 및 거시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완비를 둘러싸고 조세제도와 재정체제를 서둘러 보완하며 기타 개혁과의 협동 및 협조를 강화하고 현대 예산관리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운영의 효과성으로 보다 잘 전환시켜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객관적 요구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세무 분야를 포함한 각 방면의 체제 및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농 지역 간 발전 격차 및 소득 분배 격차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1인당 자원 보유량이 적어 생태 환경 수용력이 비교적 큰 압력을 받고 있으며 발전의 외부 환경이 날로 준엄해지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당신 따라 가는 길은.

향촌지능 조울락 실시 이래 영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길림성 연결시 을안진 구룡촌에 들어서면 조선족 된장의 특유한 향기가 은은하게 감돕니다. 그 향기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마을 곳곳에 자리한 12개의 된장 공장이 차례로 눈에 들어옵니다. 구룡촌에 위치한 연변 남강촌 식품유한 회사 된장 공장에 들어서면 노동자들이 된장의 발효 상태를 살피느라 분주합니다. 이 공장은 본래 가정식 소규모 작업장이었는데 오늘날의 규모가 있기까지 당 조직의 도움을 논할 수 없다며 공장 책임자 리향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장독 두 개를 들고 보스를 타고 시장에 나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요해한 촌 당지부에서는 이렇게 팔아서는 우리 마을 된장을 널리 알리기 어렵다며 시장화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마을의 여러 소규모 작업장에서 만든 된장은 맛과 품질이 좋았지만 각자 운영되다 보니 규모화를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촌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토대 위에 여러 차례 당지부 회를 열고 자원 통합과 품질 향상, 브랜드화를 통한 발전 방향을 구상했습니다. 리향라는 촌 당지부에서 소위를 이끌고 함께 시장 조사를 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당 조직의 가교 역할 덕에 가정식 소규모 작업장들이 점차 발전하여 규범화로 통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의 된장 공장은 해마다 수만 근의 된장을 생산하며 바쁜 시기에는 본촌뿐만 아니라 주변촌의 초민까지 동원하여 그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구룡촌의 된장 사업은 촌 당지부의 인솔하에 규범화, 표준화로 발전했습니다. 각 된장 공장들은 생산 공예와 포장 수준을 높이는 데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구룡촌 당지부 속이 김료화는 더 멀리 나아가고 더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 함께 목표를 정하고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며 구룡촌 된장 산업의 밝은 미래를 자신했습니다. 한편 령종시 계산톤진 자동촌에서는 또 다른 특색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동촌 당지부 서기 오홍반은 저희는 촌의 전반 이익을 우선 고려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촌민들이 콩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팔았기에 수익이 낮았습니다. 2023년 자동촌 촌 당지부에서는 요효 자산을 활용해 콩기름 가공 공장을 세워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을 전부 가동할 경우 하루에 가장 많아 1200여 근의 콩기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주요 제품은 콩기름과 도박입니다. 공장에서는 시장가보다 근당 10전 더 높은 가격으로 본촌과 주변촌의 콩을 구매해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민 고요현은 이 공장의 노동자입니다. 그는 예전에는 음력설이 지나면 어디 가서 또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집 앞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하루에 100원씩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공장은 본촌의 빈곤 해탈 주민 4명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촌 집채 수입이 2만여 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생산한 제품은 도급 단위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고 자동촌 브랜드 등록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026년에는 삼팔리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넓혀 해마다 천 집체 수입을 8만 원에서 10만 원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결시 3도 만질에서는 당지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농가 협력 모식을 통해 블루베리가 주민들의 치부의 열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3도 만진 복장지촌은 이 산업의 핵심 기지입니다. 복장지촌 당지부의 적극적인 기획과 주도적 협조 하에 촌에서는 생태적 우세를 살려 연변석과흔 생태농업유한회사와 손잡고 블루베리 재배와 심층 가공을 함께 발전시켜 특색 레저 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복장지촌은 유기농 블루베리와 농촌체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산업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현재 이 마을의 블루베리 산업은 튼튼한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러촌 재배 면적은 240모에 달하고 냉장 및 냉동 창고도 갖춰 년 평균 10만 근의 블루베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산업은 주변 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였고 초민의 취업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초민 류관국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토지를 기지에 임대하고 기지에서 전지와 수확 등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토지 임대료와 일당 수입을 합치면 예전에 농사만 지을 때보다 만에 원 더 벌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산업은 주변촌의 200여 명 촌민에게 취업을 제공하며 소득 증대 길을 실질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3도 만진 복장지촌의 성공 경험은 윷마을인 지변촌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변촌에서는 온실 8동을 기업에 임대해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산업 참여폭을 넓혔습니다. 당 조직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촌민들을 단결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주민들의 소득은 부단히 높아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당 건설을 튼튼한 기반으로 삼아 산업이 향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집 가까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행복이 촌민들의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여러 마을에는 새로운 발전의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고향.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변강의 봉사 창구에서 피어나는 단결의 꽃, 길림성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집단 연변조 공항국 출입경 관리지대의 해민 봉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려권을 만들 수 있을 줄 몰랐네요. 방금 다리 혈전 수술 마친 송로인이 경찰의 손을 꼭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따뜻한 순간은 연변공항국 출입경관리지대에서 실천하고 있는 출입에는 경계가 있어도 봉사는 경계가 없다는 이념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모든 주민이 질 높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공항 출입경 봉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조의 당지부가 변함없이 지켜온 초심입니다. 조공항국 출입경관리지대 당지부속이며 지대장인 지금국의 말입니다. 얼마 전 연결시에 거주하는 박여사는 남편이 수술 후 병상에 누워있어 려권이 만료됐음에도 갱신이 어려워 급히 출입경관리지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공항국 출입경관리지대 당지부는 즉시 이동접수 플랫폼을 가동하고 당원 경찰들이 앞장선 이동봉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경찰들은 촬영 장비와 지문 채취기를 휴대하고 빠른 시간에 박 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 소홍매는 료창한 한어와 조선어로 박 여사에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친절히 설명했고 경찰 진가휘는 세심하게 장비를 조성하며 증명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반시간도 채 안 돼 신청서 작성, 사진 촬영, 지문 채취, 서명 등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이동봉사 차량은 지난 8년간 연변 곳곳을 누비며 독거로인, 장애인 등 특수 군체를 위해 510여 건의 증명 발급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명절과 휴일에는 당원 경찰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녹색 통로가 항상 대기하며 도움이 필요한 군중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력설 휴기간 장백산을 료행하던 향양 관광객 대녀사 가족이 증명서를 분실해 일정이 중단되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지대는 즉시 신속 처리 절차를 가동했고 한 시간도 안 돼 보충수속 증명서를 대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연변의 따뜻한 정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며 대녀사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재료 허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어 외국인 종업원들이 해마다 왕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연변의 한 외사기업 장경리의 진심 어린 소감입니다. 이전까지 이 기업에서는 외국인 종업원 연장 체류 허가 수속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 상황을 요해한 지대에서는 적극적인 소통과 조류를 거쳐 기업의 6명 외국인 기술 중견자와 그 가족을 위해 체류 허가 요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이 조치는 기업의 행정원가를 낮췄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제도로 하여금 현재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데 편리를 제공해 주었으며 변강 지역의 진정성과 적극적인 대외 개방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출입경 관리대대 대대장 려신위는 우리는 매달 업무 골간을 조직해 기업을 방문하고 관련 정책을 설명하며 기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대는 총 60여 차례 외국 관련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14차례의 기업 좌담회를 조직했으며 100여 개의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기업의 실제 수요에 기반하여 조공항국 출입경 관리 지대는 녹색 통로, 전담 창구 등 다양한 편의 조치를 도입하고 당원 선봉대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종밀한 봉사로 변강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새 부문의 첫 사표에서 당지부가 조직한 종합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의 수립 교양을 통해 봉사 창구가 바로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경찰 및 보조 경찰들은 성료 씨처럼 단단히 뭉쳐 여러 민족 군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근심하고 바라는 일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봉사 장괴는 특별히 당원 간부가 이끌어가고 소수민족 언어에 익숙한 경찰을 배치해 전 과정 통역 봉사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의 장벽을 해소하고 봉사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민족단결 한가족 강연대회, 홍색교양기지 현장학습, 민족특색음식 나누기 등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 리해를 더해가고 공동체의식을 촉진하며 서로 돕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이래 연변주 공안국 출입경관리지대는 전국공안 출입경관리봉사사업 성과 우수집단, 기림성 인민이 만족하는 공무원집단, 전국 여성공로 선진집단 등 여러 용례를 받아놨습니다. 2025년 7월에는 기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집단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내 영예 칭호와 감사기에는 출입에는 경계가 있어도 봉사는 경계가 없다라는 약속의 실천이 담겨져 있으며 이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방문 봉사, 기업을 위한 따뜻한 지원 정책 그리고 융합을 촉진하는 교류 활동으로 고현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변강에 뿌리내린 출입경 관리대원은 나날이 전문성과 진정성으로 국가의 배려를 모든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질 높은 봉사를 매번의 증명서 발급 절차에 용납시키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창구에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수호 속에서 마음을 열고 교류하는 가운데서 민족단결진보의 조석은 더욱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민족단결의 꽃은 변강에서 한결같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세월의 노래.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말마에 이치, 무리도, 도할증, 마치 도승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쓸데없이 나이만 먹다라는 뜻입니다. 존초시대의 진헌공은 괭나라를 병탄하려 했으나 괭나라를 지려면 반드시 우나라를 지나야 했습니다. 진헌공은 우나라가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고 이에 대부 순식이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배하 소신의 생각으로는 준마와 귀한 옥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우나라 왕을 매수하게 되면 길을 열어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준마와 귀한 옥은 진홍공이 아끼는 보물이라 진홍공은 아쉬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순식이 진홍공을 설득했습니다. 배하 준마와 귀한 옥은 다시 빼앗아올 수 있지만 괭나라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흥공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순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나라 왕은 진나라가 보내온 준마와 귀한 옥을 받고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고 진나라의 길을 내줄 것을

호락했습니다. 길을 빌린 진나라가 손쉽게 괭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원공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진원공의 심사를 알아차린 순식이 또 한 번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배하, 소신은 준마와 귀한 옥은 다시 빼앗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이다. 지금 우나라가 아무런 방비도 없으니 이 기회에 일망타진하여 우나라를 병탄하는 동시에 배하의 두 가지 보물도 다시 빼앗아와야 합니다. 진원공이 이를 동의했고 진나라 군대는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도 점령해버렸습니다. 손식은 중마의 고삐를 끌고 소리는 귀한 옥을 들고 진원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하, 귀한 옥은 그대로인데 주마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마치 도승, 호세 사람들은 이 고사에서 마치 도승이라는 성어를 귀납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여름이 되어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시원하고 입맛을 돋우는 랭제가 가정식탁의 단골 메뉴로 자리 잡고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의 랭제 코너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급성 위장염, 세균성 식중독도 연중 최고 발생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냉채는 2시간에서 4시간이면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 검색어에 올랐고 많은 네티즌들이 오래된 냉채를 먹은 후 복통,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냉채는 대부분 고온 살균 과정이 생략되어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병원균이 매우 쉽게 번식합니다. 보관시간, 식재료 선택, 조리 과정에서 조금만 소홀해도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섭씨 30도 이상으로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병원균이 빠르게 증식하기에 최적의 황금 온도대로서 미생물 번식 속도가 겨울보다 3배에서 5배 빠릅니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의 즉석 랭채 미생물 위험 모니터링 보고에 따르면 랭채를 상온에 2시간 두면 세균수가 이미 질병유발 기준에 도달합니다. 4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육안으로 신맛이나 끈적임이 보이지 않더라도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바로 폐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에서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0: 중대 공정이 다그쳐 추진돼 경제 안정적인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 상반기 우리나라 기계공업 부가가치가 6.4% 성장했습니다.
0: 상반기 우리나라 신에너지 대형 트럭 누적 판매량이 80% 증가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국제정세의 혼란세가 얽히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단결 협력하는 것만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올 들어 습근평 총서기는 대당 대국 지도자로서의 넓은 시야와 천하를 품는 흉금으로 원수 외교를 집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중국이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고 정의를 선양하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의 숭고한 목표를 향해 용왕매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계열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올 들어 습근평 총서기의 국정운영실록. 오늘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하자라는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1월 16일 새해가 시작되자 인민대회당의 대형 벽화 강산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앞에서 습근평 주석은 18명 중국 주재 각국 신임 대사들이 제출한 국서를 접수했습니다.

올해는 마침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청사진을 그렸고 또 전 세계에 기회 리스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습근평 조사근 접견에서 각국 사절들에게 중국 개방의 대문은 점점 더 크게 열릴 것이고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통해 전 세계에 더 많은 확실성과 새로운 원동력을 주입함으로써 공동발전과 조화로운 공생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올 들어 습근평 조사근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친히 지휘해 전 세계에 가장 소중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이 전 세계 혼란 속에서 대체될 수 없는 종류 지수가 되도록 인솔했습니다. 5월 전 세계의 시선이 북경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 회동에 이어 습근평 조사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재차 손잡고 중미 관계 새로운 역사 시각을 열었습니다. 습근평 조사근 중국과 미국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로 될 것이고 중미 관계 안정은 전 세계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적수가 아닌 동반자로 돼 서로를 성취시키고 함께 번영하면서 신시대 대국 간의 정확한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새 위치를 함께 확정함으로써 향후 3년 나아가 더 긴 시간 동안의 중미 관계를 위해 전략적 인솔을 제기했습니다. 원수 인솔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발전해 나가는 근본적인 보장입니다. 올해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30주년과 설린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름을 맞으며 푸틴 대통령은 25번째 중국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중국 러시아 설린친선 협력 조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포괄적 전략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설린친선협력을 심화할 것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체결했습니다. 습근평 조석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 장기적이고 건전하며 안정적인 고품질 발전을 드팀없이 추진하는 것은 본인과 푸틴 대통령이 양국 근본 리익과 세계 발전 대세 차관에 함께 내린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많은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할 대오문을 가지고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는 14년 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아일랜드 마틴 총리, 4년 연속 4차례 중국을 방문한 에스파냐 산체스 수상, 그리고 고위경제무역대표단을 이끌고 찾아온 독일 메르츠 총리, 핀란드 오르포 총리, 영국 스테무 수상도 있으며 취임 이래 첫 중국 방문을 진행한 슬로벤스코 페르그니리 대통령도 있습니다. 습근평 조석은 그들과 일일이 회담하고 상무 분야의 실무 협력을 추진한 동시에 중국과 유럽 간 관계에 더 큰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5월 세르비아 무치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습근평 조석이 그에게 친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는 두 개의 중요한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신시대 중국-세르비아 운명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함께 관철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외교는 중국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터전을 지키는 관건으로서 전반 외교에서 선차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6월 산과 물이 잇따운 친선 邻국인 조선이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의 올해 첫 방문국으로 됐습니다. 중조 우호협력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조선은 가장 성대한 례우로 습근평 총석이를 맞이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김일성 광장에서 습근평 총석이를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에서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는 신시대 중조관계를 발전시킬 것과 관련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을 수호할 것과 관련해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환영연회에 참석하고 조선의 특별 문예 공연을 관람하며 중조 우이탑을 참배하고 조선 당주왕 간부학교를 방문하며 소규모 오찬회에 참석하기까지 김정은 총비서는 습근평 총서기에

0: 방문 행사 과정을 전부 동반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이번 방문은 중조 전통 친선의 새로운 시대적 함의와 강력한 원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중국은 줄곧 지역 안전을 지키는 다치였습니다. 4월에 들어 웬남, 라오스, 타지키스탄 등 10여 개 주변 국가 지도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각 측과 운명 공동체 건설 심화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중국의 새로운 발전으로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의 새로운 기회와 새 원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올 들어 중국 원수 외교의 동아리가 날로 커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산과 바다를 넘어 찾아온 새 벗들을 접견하면서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단결과 협력, 공동 발전에 새 원동력을 주입했습니다. 2월 우루과이 오르시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방문한 첫 라틴 아메리카 국가 원수로 됐습니다. 오르시 대통령과 회담할 때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우루과이와 지역 국가들과 함께 중국 라틴 아메리카 운명 공동체 공동 건설을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인 모잠비크 차포 대통령과 나미비아 응다이투와 대통령이 올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이 두 나라와의 쌍무관계를 신시대 운명 공동체로 격상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 이해 세계가 동쪽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됐습니다. 이 가운데 원수 외교가 항행을 이끌고 키를 잡은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중앙당학교 연구실 조례조임은 총서기가 항행을 이끌고 키를 잡은 데는 매우 강한 전략적 예견 능력과 전략적 정력 그리고 전략적 지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수 외교의 올바른 인솔 아래 해납백천 겸재천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중국 외교의 흉금과 기백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면 지역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해 전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책임적인 대국으로서 중국은 줄곧 평화를 수호하는 안정적인 힘으로 되기 위해 힘써왔고 지역적인 문제와 근본 문제를 함께 다스리는 핵심 현안 해결의 길을 모색해왔습니다. 중동 해만 지역 정세와 관련해 습근평 주석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네 가지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습근평 주석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계속 견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글로벌 관리 체제를 개혁하고 개선하는 것은 각국의 보편적인 소요로 됐습니다. 글로벌 관리 체계는 시대와 함께 나아가 새로운 분야에서 규칙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7월 상해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중국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더욱 개방적인 자세와 더욱 실무적인 행동, 더욱 장기적인 시각으로 각 측과 함께 인공지능 발전의 기회와 도전을 파악하고 대응에 손잡고 인류사회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새 노정에서 중국은 습근평 외교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평화, 발전, 협력, 호혜 상승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축혀들고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널리 고양하며 신형의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4대 글로벌 창의의 리행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1: 길을 보도 기초를 다져 한해 동력 추적. 오늘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중대 공정,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강 입구에는 사자양 통로가 2층 복합 도로 통로의 형태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총 길이가 약 35km에 달하는 사자양 통로는 광주시의 남사구와 동안의 사전, 호문 두 지를 연결하고 주교인 사자양 대교는 주탑의 높이, 주경간 길이 등 5개 부문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공정은 규모가 세계에 이목을 끌 만큼 거대하지만 그만큼 장마철 공사 실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자양 통로 프로젝트의 선용 부총경리는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맞춤형 기상보고를 제작함으로써 강수량, 풍속 등 기상 조건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접속교 부설에서는 설치 공위를 최적화하고 고공 작업 유연을 줄였으며 이양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가설과 관련해 사전에 폭동 시험 연구를 진행해 캣워크 설치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도록 확보했습니다. 현재 이 초대형 공정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영 부총경리는 사자양 통로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개통될 경우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3대 도시권을 하나로 연결하고 광역도시권 황금 4만의 골간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광역도시권의 협력 발전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영 부총경리는 현재 주교인 사자양 대교의 캣워크 가설 공정이 진행 중이며 연말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접속교 공정 건설도 이미 절반 진척되어 멀지 않아 앵커리지 본체 공정의 시공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서에서는 총 길이 134.2km의 평륙 운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평륙 운하 공정 건설 주의부 정요비 주인은 현재 평륙 운하가 전 구간에 물이 통했고 통항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각종 설비들은 조정 작업이 질서 있게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는 5천 톤급 선박이 항행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정요비는 운하에 배가 뜨고 배에는 화물이 가득 실려 사방으로 오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운하 연선에 산업이 오죽순처럼 자라나 지역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것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이며 대변인인 장인은 일련의 중대 공정이 착공되고 실시되는 동시에 다수의 상징성 공정의 사전 업무도 속도를 내며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장의 주임은 올해 삼엽 수운 신통도 광주 새 공항 등 일련의 중대 공정 프로젝트가 새로 착공했고 신강소장 철도 동서구간 등 프로젝트의 사전 작업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착공해 실물 작업량을 형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더 우수하게 더 좋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중국 기계공업연합회가 6일 소개한 데 의하면 상반기 우리나라 기계공업업계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새롭고 더 우수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계공업 규모 이상 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기계공업 규모 이상 기업의 영업수입은 16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계공업의 대외무역 구조는 계속 최적화됐고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6,92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했습니다. 중국 기계공업연합회 엽정달 부회장은 고급 제조, 신에너지 장비 등 완제품류의 수출 동력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와 전동승용차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76% 증가했고 리튬 리온 전지 수출액은 42.7% 증가했으며 발전기 세트, 변압기, 전기 제어 장치 등 전기 제품, 굴착기, 로더, 전동 지게차 등 건설 기계, 그리고 이송 기계 등 중장비 기계 수출도 모두 강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비중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계공업의 신품질 생산력은 발전세가 양호합니다. 스마트 제조와 인공지능 관련 설비의 생산이 활발하고 일부 전통산업의 전환 성격의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엽정달 부회장은 기계공구업계가 고급 제조와 스마트 제조 수요의 견인으로 상반기 이익이 89.2%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기계 업계의 상반기 업계 이익은 24.2% 증가했습니다. 농업기계 업종의 상반기 투자액은 11.5% 증가해 14개 세부 업종 가운데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1: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신에너지 대형 트럭의 누적 판매량이 약 1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78.6% 증가했습니다. 정책과 시장의 이중 견인 아래 신에너지 대형 트럭은 빠른 보급과 확대, 적용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심수룡강에서 운전기사 왕림철은 신에너지 대형 트럭 한 대를 몰고 건자재 공장 정문을 나섰습니다. 10여 년의 디젤 대형 트럭 운전 경력을 갖고 있는 그는 차량을 바꾼 뒤 운전 경험이 크게 향상된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왕림철은 디젤 차는 소음이 너무 크고 진동도 심하지만 이런 차는 비교적 가벼워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년간의 기술 개선을 거치면서 신에너지 대형 트럭의 배터리와 완성차 제조 공정은 점점 더 성숙해졌고 일부 로선이 고정되어 있어 운행이 빈번한 환경에서는 전력 사용 비용의 우세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산동의 화물차 운전기사 설광금은 연료차를 몰면 왕복에 기름값이 1,000원 들지만 전기를 쓰면 300원에 150원 더 보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달리면 7,000원 정도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대형 트럭의 지능화 승격은 물류 조성 관리를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수의 한 교 물류 경기인 역악권은 디지털 조성 플랫폼을 기반으로 관리자가 화물 소유에 따라 가까운 곳에 차량을 배치하고 최적의 주행 경로를 계획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역악권은 미리 계획해둔 로우선을 제공받을 수 있어 비교적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 운전자에게 직접 배차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형 트럭 충전 시설 구축도 한창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신에너지 대형 트럭의 제품 품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적합성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시장 보급을 더욱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부 등 11개 부문이 올해 공동으로 발표한 신에너지 대형 트럭의 규모화 응용 추진 실시 방안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대형 트럭 보급률은 40%에 달하고 보유 대수는 16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교통운수부 안전총감 겸 운송봉사사 최단결 사장은 중단거리 운송 분야에서의 신에너지 대형 트럭 사용 규모를 확대하고 주요 화물 운송 거점의 환적 차량에 대한 신에너지 대체 적용을 가속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대형 운송기업과 택배, 물류기업, 대규모 화물 운송 차량 단지 등 핵심 운송기업이 간선 도로 운송에서 남먼저 신에너지 대형 트럭을 도입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중국 체인 경영협회가 6일 5대 업종 체인 요식기업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경영 현황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약 60%의 기업이 순리익이 증가하거나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10.9%는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 중국 해양 석유 그룹이 6일 우리나라가 최초로 설계 건조한 16메가와트급 텐션 레그 방식의 심해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플랫폼 해유 안단호가 류풍 유전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어 친환경 전력을 직접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해 부유시 풍력 발전 장비 기술이 세계 선두 수준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0: 자연자원부 중국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학연구팀이 상하 프로젝트 등 최신 탐사 성과를 바탕으로 1대 500만 비례의 전월 지지도를 편성 완료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13,000여 개의 충돌구와 81개의 충돌 분지가 정밀하게 표시됐고 14종의 지질 구조와 17종의 암석 류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중앙기상대의 최신 예보에 따르면 태풍 돌핀이 7일에 동해로 이동하여 점차 화동 요네 지역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일 오후부터 10일 아침 사이에 태풍급도는 강 태풍급으로 절강성과 복근성 북부 요네 지역에 상륙하고 해당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0: 다카이치 정권의 군비 확장과 무력 강화 추진이 최근 일본 사회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민족은 6일 전에 오사카에서 집회를 열어 다카이치 산하의 정권이 추진하는 살상무기 수출 금지 해제 및 국가정보국 설립 등 일련의 위험한 동

0: 등의 항의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비핵 3원칙 개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전쟁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항의자는 지금 다카이지 정권을 보면 일본이 돌연적으로 군국주의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가해 역사 등 각종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알면 알수록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포터였습니다.
1: 시사 해설.

0: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동안 중동의 전쟁이 계속 반복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잠잠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중요한 에너지 수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향 상황이 어떤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등 화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 현기관과 언론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정학적 위험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제해운기업과 에너지 무역업체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운송은 아직 충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5일 선박 추적기관인 쿠퍼사의 데이터를 인용해 8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8척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유조선 5척과 화물선 3척이 포함돼 전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하루 평균 약 130에서 140척의 선박이 통항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금은 해협 해운이 이전에 거의 정체 상태에서 낮은 수준의 회복 단계에 전환됐지만 상업 해운 규모는 여전히 정상 수준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해운 회복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은 더 이상 항만이나 항로의 수용 능력이 아니라 선주와 보험기관이 지역 안보 상황에 여전히 높은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화물선들이 운항 재개를 시작했지만 많은 국제해운 기업들은 여전히 관망하면서 정세가 한층도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운송의 요충지로서 전 세계 원유 및 정제유 운송의 약 5분의 1을 담당하며 또한 중요한 액화 천연가스 운송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란 전쟁 이전에는 이 해협을 통해 운송된 원유와 정제유의 규모가 하루 약 2천만 배럴이었습니다. 코플러사와 SEB 리서치사는 현재 해협의 원유 운송량이 전쟁 이전 수준의 약 15%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운송량이 한때 하루 1,200만 배럴까지 회복됐지만 정세가 반복적으로 악화되면서 회복 과정은 다시 갑자기 멈췄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쟁 위험 보험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부 선주들은 해만에 진입해 화물을 싣는 시기를 늦추고 있고 일부 아시아 정유 기업들도 구매 속도를 둔화시켜 운송 회복을 더욱 제약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로이터 등 언론은 관련 국가들이 해협의 정상적인 항행을 재개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내용에는 항로 배치, 안전 보장 및 통항 기재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해협이 점진적으로 다시 개방되더라도 앞으로 해운 규칙 안전 요건 및 보험 비용은 모두 조정될 수 있고 국제 해운 기업들은 단기간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제한적 회복 단계에 있으며 해운 질서도 다소 개선되었지만 분쟁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역 안보 정치와 외교 협상의 진전이 여전히 전 세계 에너지 수송 회복 속도와 국제 유가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정거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고원의 신도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투자 중국 브랜드 구축을 통해 외자 활용의 안정과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전고 오늘은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 문화 건설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기존의 국자감과 문학관 외에도 그는 즉위하자마자 유명한 홍문관을 따로 설립했습니다. 당태종은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려면 교육과 문화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당태종 이후 이러한 문화 건설에 대한 지대한 중시는 당나라 초기부터 당나라 전성기까지의 역사 시기에 일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의 문화적 구심력은 많은 견당사와 유학생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을 꼽자면 바로 조형일 것입니다. 조형은 일본의 견당사이자 유학생인 아베노 나카마로입니다. 아베노 나카마로는 젊었을 때 장안에와 국자감에서 공부했고 당나라의 과거시험에 참가하여 단번에 진사에 합격했습니다. 후에 그는 당나라에서 새 왕조를 거쳐 지방리에서 대벼슬을 지냈으니 유학생들 속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품는 당나라의 흉금과 흡인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당시 당나라는 문화 소양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품었고 한때는 전반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는 습근팽 총서기가 자주 말하는 문화가 흥하면 국운이 흥하고 문화가 강하면 민족이 강하다는 말을 잘 입증해줍니다.
5: 역파 교수님의 멋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신시대에 무엇 때문에 문화 건설을 강조해야 합니까? 첫째, 문화가 흥하면 국운이 흥하고 문화가 강하면 민족이 강해집니다. 확실히 국가의 운명은 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율이 익숙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광미연이 작사하고 선성해가 작곡한 황하 대합창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명한 작품이 어떻게 창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성해가 연안에 도착했을 때 어느 날 저녁 그는 초청에 응해 어느 가사 랑송회에 참가했습니다. 25세의 젊은 시인 광미연이 어두운 등불 옆에서 황하 대합창 가사를 열정에 넘쳐 랑송했습니다. 선성해는 감격에 겨워 벌떡 일어나 이 가사에 곡을 잘 달아줄 신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성해의 부인이 회역한 데 의하면 이른 봄 연안의 밤은 매우 추웠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할 때 탄불도 이미 꺼져 독을 집안은 더욱 추웠습니다.

0: 하지만 선성회의 창작 열정은 불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6일이 지난 후 서사시적인 이 위대한 민족음악 거장이 탄생했습니다. 황하대합창은 분발하여 항전하도록 대중을 고무하는 전투의 나팔 소리로서 민족 정신을 크게 분발시켰고 민족의 힘을 결집시켰습니다. 신시대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면 마찬가지로 민족 정신을 분발시키고 민족의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둘째로 문풍은 기풍을 구현합니다. 문화 건설을 논함에 있어서 문풍 문제가 언급되는데 문풍은 기풍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당의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다시피 문풍이 바르지 않으면 위해가 아주 크다고 했습니다. 그는 길고 공허하며 허위적인 열악한 문풍을 일관되게 반대해오면서 짧고 착실하며 새로운 문풍을 제창했습니다. 절강성 당위원회 서기로 있을 때 습근평은 절강일보에 문풍은 기풍을 구현한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아주 좋지 않은 문풍이 일고 있는데 글을 길게 늘어쓰기를 좋아하고 말을 길게 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상적 내용은 아주 결핍하다는 뜻입니다. 습근평의 주장은 글은 짧게 쓰되 옛사람이 말한 것처럼 번잡함을 덜어내고 간결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 마디 말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며 짧은 편폭으로 설명할 수 있는 리치를 절대 빙빙 애돌며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절강일보의 지강신어 칼럼에 짧게는 200자, 길게는 500여자에 불과한 232편의 짧은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글마다 간결하고 명쾌하며 심오한 도리를 알기 쉽게 표현해 우수한 문풍의 모범으로 꼽혔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전고인용에 능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데도 능했습니다. 그리고 늘 형상적인 비유를 통해 국정운영의 리치를 생동감 있게 잘 설명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고서의 문자를 생기 넘치게 이야기했습니다. 총석이는 정판교의 시 가지 하나 잎 하나가 모두 마음에 관계된다를 인용하여 백성들의 리익에는 작은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상서에 남에게서 완벽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한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자신을 엄격히 단속할 것을 당원 간부들에게 권장했습니다. 그는 천혜의 길을 끝까지 바라보는 원대한 리상을 가지려면 간밤 서풍에 푸른 나무 시들어가는 쓸쓸함과 홀로 높은 루각에 오르는 외로움을 견뎌야 한다고 문의 종사자들을 경려했습니다. 몸이 수척해져도 후회 없고 사람이 초췌해져도 달갑게 견디고 나중에 무사람들 속에서 1100번 찾아 헤매였는데 문득 돌아보니 그 사람 등불이 가물거리는 곳에 있더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중국의 이야기를 잘 전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주석은 해외 방문 때마다 회담과 교류 혹은 기고문, 연설에서 중국의 이야기를 잘하기에 힘썼습니다.
1: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줘.

0: 여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고온의 신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1년 서장이 평화적으로 해방되면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라싸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라싸의 도시 상주 인구는 2만여 명에 불과했고 지역 생산 총액은 2,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2025년 라싸시 지역 생산 총액은 1,090억 9,900만 원으로 처음 1천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장 최초의 천억급 도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서장 경제 지도에서 천억 원급 도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과를 실현했습니다. 천억은 라싸 경제 도약의 뚜렷한 증

0: 표이지만 이 고원의 고성은 경제 총량의 비약에 그치지 않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라싸는 항상 신시대 당의 서장 관리 방략을 근본 준칙으로 삼고 네 가지 대사에 주력하면서 역량을 집중하여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을 지속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고 각 분야의 발전에서 전방위적인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몸으로 메어 나르고 말이 운송하던 시대에서 하늘길이 종횡으로 뻗은 오늘날까지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던 곳에서 온 도시가 불으름으로 물들기까지 물자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기까지 라싸는 끊임없는 분투로 역사적인 변혁을 이루며 서륙 고원의 감동적인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장이 평화적으로 해방되기 전에 라싸에는 현대 공업이 거의 없었고 농업과 목축업이 경제 총량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75년 동안 라싸시 경제 구조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25년 라싸시 지역 생산 총액은 역사적으로 처음 1000억 원의 대관문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1차, 3차, 2차 순으로 나타나던 3대 산업 구조가 2025년의 3.4대 42.9대 53.7로 최적화되었습니다. 제3차 산업이 절반의 강산을 차지하고 현대공업, 디지털경제, 문화관광산업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엔진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26년 1사분기 라싸시 지역생산총액은 343억 1,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 성장하여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량화한 출발을 보이며 발전 동력이 충만하여 15차 5개는 전망계획 새 로정의 튼튼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닥재공업단지 내 서장 준광식품회사 작업장에서는 44세의 장바체자가 자동화 설비를 조작하여 쌀벌이를 면발, 수제 맥주, 대체식품 가루로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밭에서 쌀벌이를 재배해 년간 4,000원에서 5,000원을 벌었지만 지금은 산업 노동자가 되어 년 수입이 6만 원을 넘습니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쌀벌이 제품은 북경, 상해, 광주 등 대도시로 멀리 수출되며 년간 생산 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의지에 생계를 유지하던 데로부터 기술의 의지에 부를 창조하는 데로의 전환은 라싸의 현대공업이 전통농업의 활력을 불어넣은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이 고원의 도시는 더욱 개방적인 자세로 전국 나아가 글로벌 산업 사슬에 융합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서장 강라 디지털 산업관리위원회사의 6,500만 건의 한장 언어 병행 데이터 서장 최초의 데이터 지식 재산권 등록 증서를 획득했습니다. 이 데이터 잠재적인 자산 가치는 1,000만 원을 넘습니다. 자체 개발한 장어 대형 언어 모델인 딥장은 80여 가지 언어 봉사를 지지합니다. 과학기술이 농업에 힘을 실어주고 디지털이 미래를 인솔합니다. 라싸는 기술 플러스 산업의 이륜 구동으로 현대 산업 전환의 길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중 라싸 거신구에는 디지털 경제 기업 2,894개, 국가급 하이테크 기업 99개가 모여 있고 전문화, 정밀화, 특수화, 혁신화, 작은 거인 기업이 자치구 전역에 완전히 보급되어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도자 종국 브랜드 구축을 통해 외자 활용의 안정과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당면 글로벌 다국 간의 직접 투자가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지정학적 위험 부담과 무역 보호주의가 대두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재배치에 대한 투자 우려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이 고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계속 내놓아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중국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자본이 중국에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 4,800개 외자 기업이 대중국 투자를 추가하여 첨단 기술 분야의 투자 유치 비중이 높아지고 투자 유치 구조도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중국의 외자 유치가 비교적 강한 탄성을 보인 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1년의 외자 안정 조치를 내놓은 덕분입니다. 6월 16일 중국 상무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와 함께 외자 활용의 안정 유지와 최적화 촉진 행동 방안을 공동으로 발부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공간 확대, 편의 촉진, 촉진 강화 환경 개선, 관리 정밀화 등 5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개방의 확실성을 바탕으로 외자 이용의 기존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증가 규모를 확대하며 질을 높이고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당면 중국의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은 전면적으로 취소되었고 봉사업이 개방 확대의 주요 방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행동 방안은 봉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외자 기업의 중국 시장 확대에 대한 현실적 수요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소비 승격과 산업 승격, 봉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대한 내재적 요구에도 부합됨으로써 외자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 공간을 넓히고 외자 활용의 구조와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자 활용의 안정 유지와 최적화 촉진은 시장 진입의 문을 넓히는 데 주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진입한 후 경영과 운영 과정에서의 장애물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행동 방안은 외자 기업 인수합병, 데이터의 다국 유동, 국내 재투자, 연구개발센터 건설 등 핵심 고리를 중심으로 맞춤형 조치를 내놓아 진입 개방에서 영업편의 애로의 확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자 활용은 단순한 자금과 생산 능력의 도입에서 혁신 능력과 글로벌 자원 배치 능력의 도입으로 승격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센터의 지원 정책을 개선하여 외자 기업이 중국 내 생산에서 중국 내 혁신과 중국 내 전환으로 확장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혁신 자원과 중국 시장의 수요와 산업 생태계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품질의 외자 활용을 위해서는 개방 정책과 편의 조치뿐만 아니라 정책적 우세, 시장 기회, 산업 기반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투자 중국 브랜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의 기회와 개방 정책, 경영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국이 투자 목적지로서의 가시성, 흡입력,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동 방안은 투자 중국 브랜드의 영향력 강화와 외자 프로젝트 유치의 규범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배치를 제출함으로써 투자 촉진 업무의 전문성과 규범성,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외자 프로젝트가 중국의 발전 기회와 더 잘 연계되도록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영 환경은 기업의 경영과 발전의 토양이고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이기도 합니다. 외자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입니다. 행동 방안은 국민 대우 이행, 소비 진작 행동 참여, 권익 보호 완비, 프로젝트 봉사 보장 등 분야에 힘을 집중하여 외자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공정 경쟁과 장기적 발전 관련 수요에 정밀하게 부응합니다. 이를 통해 외자 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경영 과정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중국 시장에 깊이 진출하려는 신심을 높여 외국인 투자가 진입 가능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양호하게 발전하며 재투자 의향을 갖는 단계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투자 유치 협력을 추진하면 외자 프로젝트의 배치 효율성과 지역 수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정보 보고 제도를 최적화하고 직접 보고 경로와 정보 공유 기재를 정비하면 기업의 중복 서류 작성과 부문 간의 정보 장벽을 줄이고 외자 관리의 효율과 기업의 정책 획득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동 방안은 지역 차원의 투자 유치 협력과 외국인 투자 관리의 정보화에 관한 배치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외자 기업의 중국 내 진출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투자 구도가 깊이 조정되는 가운데 중국이 고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결심은 확고합니다. 앞으로도 중국은 고수준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외자 기업에 대한 국민 대우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며 전 주기적이고 정밀한 봉사를 통해 투자 중국이라는 명품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낼 것입니다. 각종 외자 안정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중국의 시장 우세와 산업 우세는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는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대규모 외자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증가하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실천은 중국이 다국적 회사의 글로벌 배치에 있어 핵심적인 거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외자 기업이 중국에 뿌리내리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며 중국식 현대화의 광범위한 기회를 함께 누릴 것입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성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세상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평생 놀고 산 것도 아닙니다. 30년, 40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인생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자식은 다 키우는데 정작 내 노후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 10년, 20년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30년, 어쩌면 40년을 더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더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후 준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삶의 후반전을 조금 더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돈을 조금 더 지혜롭게 관리하고 건강을 조금 더 챙기고 노후를 위한 작은 준비를 하나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만들어갑니다. 라디오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되었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변강의 봉사창구에서 피어나는 단결의 꽃,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집단 연변주공항국 출입경관리지대의 해민봉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으로 읽은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마치 도승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보내드립니다. 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하얀 편지.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종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가경제사회발전교획의 제도체계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특별규획과 지역규획은 특정 분야와 특정 지역에서 국가발전규획의 실제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데 착안하여 규획 내용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편성하고 규획의 목적성과 실행 가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규획 편성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사전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정하며 조문가의 공공결책 참여 제도를 완비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절차적 규범성을 통해 규획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규획 실시에 대한 전주기 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전 과정의 규획 실시 추진 기제를 구축하여 규획의 엄숙성과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실행 추진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실행 가능하고 평가 가능하며 곳과 가능한 목표 임무의 실시 배치를 제정하여 규제성 지표와 공공서비스, 생태환경보호, 안전보장 등 분야의

0: 임무에 대해 책임의 분담 실행을 강화해야 하며 예상 지표와 산업 발전, 구조 조정 등 분야의 임무에 대해 량완 정책 환경, 제재 환경, 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감시 평가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획 실시 상황에 대한 동족 감시 측정을 진행하여 감시 측정 결과를 기획 실시의 강화 및 개선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기획 실시 상황에 대한 중간 평가와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국가 발전 기획 실시 상황을 조항 및 공무원의 제때 정시 보고하며 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재청해야 합니다. 평가를 거쳐 확실히 기획을 조정하거나 소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엄격히 심사 비준 절차를 리행해야 합니다. 감독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획 실시 상황을 고가 평가 체계에 포함시키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 심계감독, 사회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감독 효과를 통해 기획의 목표 임무가 실제적으로 실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기획의 편성 및 실시에 대한 법치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종, 법에 따라 기획을 편성하고 실시하여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기획의 제도 체계를 완비할 때 대한 당정의 규정 요구와 효과적인 실천 경험과 방법을 법률 형식으로 고착화시키고 국가 발전 기획법의 입법 사업 행정을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국가 발전 기획이 전략적 방향 선도 역할을 도잘 발휘하도록 법치로 선도하고 보장해야 하며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 운영의 효과성으로 도잘 조난시켜야 합니다. 계속하여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예산제도를 완비할 때 대하여 중요한 포치를 했고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재정세무체제 개혁의 중요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새로운 개혁을 계획 추진하는 원칙과 요구를 종합히 파악하여 재반 개혁 임무의 실시를 착실하게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위대한 로종에서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과학적인 재정세무체제는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시장 통일을 수호하며 사회 공평을 촉진하고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제도적 보상입니다. 따라서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한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입니다.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최우선 과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이미 만 달러를 초과했고 요소 주도형 성장에서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어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임무가 막중합니다. 재정세무체제는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초 제도이며 재정정책은 고시조정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에 부응하여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재정세무체제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과 고품질 발전의 추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혁파함으로써 다양한 경영 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발전 동력과 새로운 발전 우위를 조성하며 14억이 넘는 인구의 현대화 수준에 어울리는 사회적 부와 물질적 기반을 창출해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의뢰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큰 용기와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재정은 국정 운영의 기반이자 중요한 지조이며 재정 세무 체제는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반드시 국정 운영 체계와 국정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요구에 맞춰 기반을 다지고 오일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의 구축 및 거시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완비를 둘러싸고 조세 제도와 재정 체제를 소들로 보완하며 기타 개혁과의 협동 및 협조를 강화하고 현대 예산 관리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 운영의 효과성으로 보다 잘 전환시켜야 합니다. 재정 세무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객관적 요구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세무 분야를 포함한 각 방면의 체제 및 기재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농 지역 간 발전 격차 및 소득 분배 격차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1인당 자원 보유량이 적어 생태 환경 수용력이 비교적 큰 압력을 받고 있으며 발전의 외부 환경이 날로 준엄해지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당신 따라 가는 길은.

향촌지능 조울락 실시 이래 영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길림성 연결시 을안진 구룡촌에 들어서면 조선족 된장의 특유한 향기가 은은하게 감돕니다. 그 향기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마을 곳곳에 자리한 12개의 된장 공장이 차례로 눈에 들어옵니다. 구룡촌에 위치한 연변 남강촌 식품유한 회사 된장 공장에 들어서면 노동자들이 된장의 발효 상태를 살피느라 분주합니다. 이 공장은 본래 가정식 소규모 작업장이었는데 오늘날의 규모가 있기까지 당 조직의 도움을 논할 수 없다며 공장 책임자 리향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장독 두 개를 들고 보스를 타고 시장에 나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요해한 촌 당지부에서는 이렇게 팔아서는 우리 마을 된장을 널리 알리기 어렵다며 시장화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마을의 여러 소규모 작업장에서 만든 된장은 맛과 품질이 좋았지만 각자 운영되다 보니 규모화를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촌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도대 후에 여러 차례 당지부 회를 열고 자원 통합과 품질 향상, 브랜드화를 통한 발전 방향을 구상했습니다. 리향라는 촌 당지부에서 소위를 이끌고 함께 시장 조사를 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당 조직의 가교 역할 덕에 가정식 소규모 작업장들이 점차 발전하여 규범화로 통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의 된장 공장은 해마다 수만 근의 된장을 생산하며 바쁜 시기에는 본촌뿐만 아니라 주변촌의 초민까지 동원하여 그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구룡촌의 된장 사업은 촌 당지부의 인솔하에 규범화, 표준화로 발전했습니다. 각 된장 공장들은 생산 공예와 포장 수준을 높이는 데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구룡촌 당지부 속이 김료화는 더 멀리 나아가고 더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 함께 목표를 정하고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며 구룡촌 된장 산업의 밝은 미래를 자신

했습니다. 한편 령종시 계산톤진 자동촌에서는 또 다른 특색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동촌 당지부석이 오홍반은 저희는 촌의 전반 이익을 우선 고려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촌민들이 콩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팔았기에 수익이 낮았습니다. 2023년 자동촌 촌 당지부에서는 요효 자산을 활용해 콩기름 가공 공장을 세워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을 전부 가동할 경우 하루에 가장 많아 1200여 근의 콩기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주요 제품은 콩기름과 도박입니다. 공장에서는 시장가보다 근당 10전 더 높은 가격으로 본촌과 주변촌의 콩을 구매해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촌민 고요현은 이 공장의 노동자입니다. 그는 예전에는 음력설이 지나면 어디 가서 또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집 앞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하루에 100원씩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공장은 본촌의 빈곤 해탈 주민 4명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촌 집채 수입이 2만여 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생산한 제품은 도급 단위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고 자동촌 브랜드 등록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026년에는 382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넓혀 해마다 촌 집채 수입을 8만 원에서 10만 원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결시 3도 만질에서는 당지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농가 협력 모식을 통해 블루베리가 주민들의 치부의 열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3도 만진 복장지촌은 이 산업의 핵심 기지입니다. 복장지촌 당지부의 적극적인 기획과 주도적 협조 하에 촌에서는 생태적 우세를 살려 연변석과흔 생태농업유한회사와 손잡고 블루베리 재배와 심층 가공을 함께 발전시켜 특색 레저 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복장지촌은 유기농 블루베리와 농촌체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산업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현재 이 마을의 블루베리 산업은 튼튼한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러촌 재배 면적은 240무에 달하고 냉장 및 냉동 창고도 갖춰 년 평균 10만 근의 블루베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산업은 주변 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였고 초민의 취업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초민 류관국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토지를 기지에 임대하고 기지에서 전지와 수확 등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토지 임대료와 일당 수입을 합치면 예전에 농사만 지을 때보다 만여 원 더 벌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산업은 주변촌의 200여 명 촌민에게 취업을 제공하며 소득 증대 길을 실질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3도 만진 복장지촌의 성공 경험은 윷마을인 지변촌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변촌에서는 온실 8동을 기업에 임대해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산업 참여폭을 넓혔습니다. 당 조직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촌민들을 단결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주민들의 소득은 부단히 높아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당 건설을 튼튼한 기반으로 삼아 산업이 향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집 가까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행복이 촌민들의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여러 마을에는 새로운 발전의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고향.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변강의 봉사창구에서 피어나는 단결의 꽃,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집단 연변조 공항국 출입경 관리지대의 해민 봉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려권을 만들 수 있을 줄 몰랐네요. 방금 다리 혈전 수술을 마친 송로인이 경찰의 손을 꼭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따뜻한 순간은 연변공강국 출입경관리지대에서 실천하고 있는 출입에는 경계가 있어도 봉사는 경계가 없다는 이념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모든 주민이 질 높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공안 출입경 봉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조의 당지부가 변함없이 지켜온 초심입니다. 조공안국 출입경관리지대 당지부속이며 지대장인 지금국의 말입니다. 얼마 전 연결시에 거주하는 박여사는 남편이 수술 후 병상에 누워있어 려권이 만료됐음에도 갱신이 어려워 급히 출입경관리지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앙국 출입경관리지대 당지부는 즉시 이동접수 플랫폼을 가동하고 당원경찰들이 앞장선 이동봉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경찰들은 촬영 장비와 지문 채취기를 휴대하고 빠른 시간에 박 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 소홍매는 료창한 한호와 조선호로 박 여사에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친절히 설명했고 경찰 진가휘는 세심하게 장비를 조성하며 증명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반시간도 채 안 돼 신청서 작성, 사진 촬영, 지문 채취, 서명 등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이동봉사 차량은 지난 8년간 연변 곳곳을 누비며 독거로인, 장애인 등 특수 군체를 위해 510여 건의 증명 발급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명절과 휴일에는 당원 경찰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녹색 통로가 항상 대기하며 도움이 필요한 군중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역설 휴기간 장백산을 료행하던 향강 관광객 대뇨사 가족이 증명서를 분실해 일정이 중단되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지대는 즉시 신속 처리 절차를 가동했고 1시간도 안 돼 보충수속 증명서를 대뇨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연변의 따뜻한 정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며 대뇨사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재료 허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어 외국인 종업원들이 해마다 왕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연민의 한 외사기업 장경리의 진심 어린 소감입니다. 이전까지 이 기업에서는 외국인 종업원 연장체류 허가 수속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 상황을 요해한 지대에서는 적극적인 소통과 조류를 거쳐 기업의 6명 외국인 기술 중견자와 그 가족을 위해 재료 허가 유효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이 조치는 기업의 행정 원가를 낮췄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제도로 하여금 현재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데 편리를 제공해 주었으며 변강 지역의 진정성과 적극적인 대외 개방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출입경관리대대대대장 려신위는 우리는 매달 업무골간을 조직해 기업을 방문하고 관련 정책을 설명하며 기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대는 총 60여 차례 외국 관련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14차례의 기업 좌담회를 조직했으며 100여 개의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기업의 실제 수요에 기반하여 주공안국 출입경관리지대는 녹색 통로, 전담 창구 등 다양한 편의 조치를 도입하고 당원 선봉대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종밀한 봉사로 변강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새 부문의 첫 사표에서 당지부가 조직한 종합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의 수립 교양을 통해 봉사 창구가 바로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여러 민족 군중을 위해 봉사는 최전선임을 깨달았습니다. 올해 갓 졸업해 공안 사업에 참가한 경찰 리건정은 깊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대 당지부는 민족 단결 교양을 신입 경찰들의 첫 수입이자 일상적 업무 강습의 필수 과목으로 삼아 모든 당원과 경찰 및 보조 경찰들이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할 때 권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하고 모든 경찰들이 5가지 공동

성교시처럼 단단히 뭉쳐 여러 민족 군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근심하고 바라는 일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봉사 장괴는 특별히 당원 간부가 이끌어가고 소수민족 언어에 익숙한 경찰을 배치해 전 과정 통역 봉사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의 장벽을 해소하고 봉사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민족 단결 한가족 강연 대회, 홍색 교양 기지 현장 학습, 민족 특색 음식 나누기 등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 리해를 더해가고 공동체 의식을 촉진하며 서로 돕는 따뜻한 분위기를

우현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평강에 뿌리내린 수립경 관리대원은 나날이 전문성과 진정성으로 국가의 배려를 모든 대중들에게 전하라고 질 높은 봉사를 매번의 증명서 발급 절차에 용납시키고 있습니다. 결을적이고 편리한 창구에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수호 속에서 마음을 열고 교류하는 가운데서 민족 단결 진보의 초석은 더욱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민족 단결의 꽃은 변강에서 한결같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세월의 노래.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말마에 이치, 무리도, 도할증, 마치 도승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쓸데없이 나이만 먹다라는 뜻입니다. 존초시대의 진헌공은 괭나라를 병탄하려 했으나 괭나라를 지려면 반드시 우나라를 지나야 했습니다. 진헌공은 우나라가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고 이에 대부 순식이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배하 소신의 생각으로는 준마와 귀한 옥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우나라 왕을 매수하게 되면 길을 열어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준마와 귀한 옥은 진홍공이 아끼는 보물이라 진홍공은 아쉬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순식이 진홍공을 설득했습니다. 배하 준마와 귀한 옥은 다시 빼앗아 올 수 있지만 괭나라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흥공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순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나라 왕은 진나라가 보내온 준마와 귀한 옥을 받고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고 진나라의 길을 내줄 것을 호락했습니다. 길을 빌린 진나라가 손쉽게 괭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진흥공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진흥공의 심사를 알아차린 순식이 또 한 번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배하 소신은 준마와 귀한 옥은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이다. 지금 우나라가 아무런 방비도 없으니 이 기회에 일망타진하여 우나라를 병탄하는 동시에 배하의 두 가지 보물도 다시 빼앗아 와야 합니다. 진흥공이 이를 동의했고 진나라 군대는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도 점령해버렸습니다. 손식은 준마의 고삐를 끌고 소래는 귀한 옥을 들고 진흥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하, 귀한 옥은 그대로인데 준마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마치 도승, 후세 사람들은 이 고사에서 마치 도승이라는 성어를 귀납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여름이 되어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시원하고 입맛을 돋우는 랭제가 가정식탁의 단골메뉴로 자리잡고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의 랭제 코너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급성위장염, 세균성 식중독도 연중 최고 발생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랭제는 2시간에서 4시간이면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 검색어에 올랐고 많은 네티즌들이 오래된 냉채를 먹은 후 복통,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냉채는 대부분 고온 살균 과정이 생략되어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병원균이 매우 쉽게 번식합니다. 보관

시간 식재료 선택, 조리 과정에서 조금만 소홀해도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섭씨 30도 이상으로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병원균이 빠르게 증식하기에 최적의 황금 온도대로서 미생물 번식 속도가 겨울보다 3배에서 5배 빠릅니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의 즉석 랭체 미생물 위험 모니터링 보고에 따르면 랭체를 상온에 2시간 두면 세균수가 이미 질병 유발 기준에 도달합니다. 4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육안으로 신맛이나 끈적임이 보이지 않더라도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바로 폐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최근 영하 고원 선가보 묘지 고고학 발굴이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연구팀은 다학과 합동 검사를 거쳐 2014년에 출토된 청동 마느령 주전자에서 약 2300년 전 전국시대 진나라의 곡물주 잔류물을 성공적으로 확인해 영하지역 전국시기 주류양조에 관한 고고학적 공백을 메웠습니다. 고원시 원주구 개성진 선가보촌 서남부에 위치한 선가보 묘지는 영하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전국 말기 진나라 묘지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번에 고대 술이 발견된 용기는 진나라 문화의 상징적인 청동 마느령 주전자로 해당 묘지의 북쪽 끝에 있는 수혈 토광묘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청동 주전자가 출토된 당시 입구는 직물과 진흙으로 여러 겹 감싸 밀봉되어 있고 주전자 안에는 액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하 문물 고고

0: 연구소 고원 선가보 묘지 프로젝트 책임자 왕효양은 청동 주전자 안에서 총 3,740ml의 액체를 채취했으며 후기 검사 결과 진나라 시대의 곡물주라고 소개했습니다. 영하 문물고고연구소는 서북대학연구팀을 초청해 기술적 수단으로 전방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출토된 액체에서 유기산과 그 유도체 등 24종의 화합물을 검출했고 최종적으로 주전자 안의 액체가 곡물주임을 확인했습니다. 주원료는 수수이고 밀과 보리를 함께 사용해 빚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고고학 성과는 중국의 유구한 곡물 양조 역사를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시대 농업 발전과 고대인의 식생활 문화, 수공업 기술의 변천을 연구하는 데 새로운 권위적인 실물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당면 해당 묘지에 대한 고고학 발굴과 관련 연구 작업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97부 뭐 때문에 평등, 개방, 협력에 기초한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동 중국 순서에서는 양건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심수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구운만두로 지하철 승객들을 매료시킨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24 당도해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97부 무엇 때문에 평등, 개방, 협력에 기초한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리영실 기자입니다.
1: 습근병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계속 평화적 공존의 다섯 개 원칙에 토대해 각국과의 친선 협력을 발전시키고 신형의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하며 평등, 개방, 협력에 기초한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여러 나라들과의 리익의 합류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술은 중국의 외교 정책의 원칙과 취지를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관계와 외교 배치를 이해하는 금열쇠이기도 합니다. 친구를 널리 사귀는 것은 중국 외교의 불변의 사명으로서 평등, 개방, 협력에 기초한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발전시키는 것은 신시대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뚜렷한 표징이며 우리나라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 정책과 외교 정책 취지의 중요한 구현입니다. 신중국이 창건된 후 얼마 안 되어 중국 지도자가 제기한 평화적 공존의 다섯 개 원칙은 주변 친선국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고 국제사회의 광범한 환영을 받았으며 신중국 외교 70여 년 동안 변함없는 원칙과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공인된 기본 준칙으로 됐습니다. 중국은 시종 나라의 크기, 강약, 빈부의 관계없이 일률로 평등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 인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발전의 길과 사회제도를 존중하며 평화적 공존의 다섯 개 원칙에 기초하여 각국과 친선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의식 형태 또는 사회 제도로 선을 긋지 않으며 자기의 의지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종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실시하며 개방 발전, 협력 발전, 상생 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각국 인민과 함께 세계 시장을 확대해 공동으로 발전과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입장입니다.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발전시키려면 대국과의 조율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총체적으로 안정되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대국 관계 구도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국 관계는 세계 구도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며 우리나라의 발전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마련하려면 우선 대국 관계를 잘 처리하고 대국 간의 평화적 공존을 추진하며 대국 관계의 기본적인 안정을 수호하고 대국 관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현 시기와 금후 한 시기 동안 세계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미 관계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협력 여부는 국제 관계와 국제 질서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중미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오판으로서 중국을 협력 동반자가 아닌 주요 전략적 경쟁 대상자로 삼고 중국의 발전에 대해 무리하게 타격하고 억제하여 양국 관계와 쌍방의 공동 리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미국 측의 그릇된 행위는 필연코 중국 정부와 인민의 강력한 반격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중미가 대항하면 양국 인민은 물론 세계 인민 모두와 그 재앙을 입게 되고 중미가 협력하면 전 세계가 모두 리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고 계속해 중국과 유럽의 평화, 성장, 개혁, 문명의 4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며 여러 대국과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 공동으로 불안정하게 변혁하는 세계에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어 안정성과 확정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친밀, 성실, 혜택, 포용의 리념과 린접국과의 선린 관계, 린접국과의 주변 외교 방침을 견지하면서 주변국들과의 친선과 상호 신뢰, 리익 융합을 심화해야 합니다. 주변은 우리나라가 안심, 림명하는 근본이고 량호한 외부 환경을 조성하려면 우선 반드시 주변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기간 우리는 주변을 경략한 성과가 뚜렷하고 주변 정세가 총체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 간의 호혜 협력의 태세가 량호하고 리익 융합이 날로 심화되었으며 운명 공동체 의식이 끊임없이 강화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주변에는 외부 세력들이 서둘러 개입하고 리간질을 하면서 세계를 혼란 속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등 적지 않은 쟁점 문제와 난점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에 주변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는 책임이 막중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정 주변 외교를 선차적인 위치에 놓고 리익의 융합과 민심의 상통을 심화하며 주변 국가와의 친선 협력을 끊임없이 증진하고 주변 운명 공동체, 아태 운명 공동체를 깊이 있고 실속 있게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0: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진정, 실제, 성실의 리념과 정확한 의리관을 가지고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공동리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은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으로서 예로부터 광범한 개발도상국들이 독립을 쟁취하고 주권을 수호하며 발전을 도모하는 데서의 믿음직한 보시고 진실한 동반자입니다.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각국 정당 그리고 정치 조직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군대, 지방, 민간 등 여러 방면에서 대외 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개방적인 정당으로서 각국의 일은 각국 이민들이 자체로 결정하고 세계의 일은 모두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일관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은 세계 170여 개 나라의 600여 개 정당, 정치 조직과 부동한 형식의 연계를 유지하면서 주장이 상의한 각국의 정당들이 함께 참여한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지도자 정상회의, 고위층 대화회의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해 세계 정당 정치 조직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각국의 정당 및 정치 조직과의 대화,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여러 분야, 여러 방면에서의 친선 왕래를 추진해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 이별.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감동 중국. 오늘은 2015년 감동 중국 수상자 양근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기차는 양근영 인생에서 가장 처음에 남긴 낭만적인 흔적입니다. 동북의 철도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기차에 대해 아주 익숙했고 철로의 굉음 속에는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1991년 양근영은 상해 철도 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실습 기간의 려향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줬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아무리 밀어도 기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동급생들이 저를 밀어서 겨우 창문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불편했습니다. 기차는 단지 운송수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람들에게 존엄과 즐거움을 줘야 합니다. 22살의 양건영은 이번 경험을 거쳐 마음속에 좋은 기차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우리나라가 시속 300km 고속열차에 대한 자체 개발을 시작할 때 34세의 양건영은 수소 설계사를 맡았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고속철도 열차 설계를 진정으로 주도한 셈입니다. 1년 후 연구팀은 공기력학, 시스템 통합, 차축 등 핵심 기술을 성공적으로 돌파하여 국내 최초의 시속 300 내지 350km의 고속철도가 탄생했습니다. 2008년 양건영은 제차 중책을 맡아 CRH-380A 고속열차의 전면적인 자주혁신 연구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 설계 운행 속도가 가장 빠른 열차였으며 이 속도 등급은 순례가 없어 혁신의 길에는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속으로 운행하는 고속열차의 동적 고동, 성능, 규칙을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 양건영은 팀을 이끌고 북쪽의 혹한과 남쪽의 무더위 속에서 대규모 과학연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10년 12월 3일 CRH-380A가 북경 상해 고속철도 선도 구간에서 세계 철도 운영 시험 중 최고 속도에 도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 속도는 시속 486.1km로 기록됐고 중국인이 진정으로 고속철도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었음을 상징합니다. 2013년 중국 고속철도 기술 승격과 통일기술 표준을 실현하기 위해 원 중국철도 총회사의 주도하에 중국 표준의 고속철도 부흥호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를 위해 양건영 팀은 고속철도에 적응할 수 있는 수동안전 방호장치를 혁신적으로 개발했지만 자신만만한 실제 차량 충돌 실험에서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앞부분은 정상적으로 충돌했지만 뒷부분은 탈선하여 한때 팀의 사기는 매우 조화되었습니다. 총돌 실험은 재검토와 점검을 거쳐 공급업체의 차체 연결 부품 구조 문제가 실험 실패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년에 걸친 과감한 혁신과 반복적인 실험 끝에 완전한 독자적 지식 재산권을 가진 중국 표준의 고속열차 보흥호가 마침내 도면에서 실제 차량으로 변모했습니다. 2017년 보흥호는 시속 350km 운행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속철도 상업 운행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되었습니다. 2021년 량건영은 또 팀을 이끌고 미래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시속 600km의 고속 자기보상열차를 개발해냈습니다. 량건영의 꿈은 소박하면서도 위대합니다. 즉 모든 요정이 속도의 열정과 인간의 존엄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54세가 된 량건영은 여전히 꿈을 쫓는 길 위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운 단풍 하나.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심수 박물관입니다. 심수 시민센터 옆에는 7000년 인류개발사, 1700년 도시사, 40여 년 개혁개방사를 한 몸에 지닌 거대한 역사책과도 같은 건물 심수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1년에 설립된 이 국가 1급 박물관은 4개의 관, 22만 8천여 점의 수상품으로 심수가 령남어촌에서 국제대도시로 거듭난 역사를 파헤치는 창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각자 독특한 사명을 짊어진 4개의 관은 도시에 분산된 문화좌표들입니다. 동심로관은 심수개혁개방 10대 역사 건물로 2020년

개소를 거친 후 새 삶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3,900평방미터의 전시청에서 도자기전은 300점 문물로 신석기 시대부터 명청 시기에 이르는 도자기 문명을 꿰놓았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동기전은 303점의 레악기, 동경, 화폐 등 문물로 상두 시기부터 명청 시기에 이르는 공예 변화와 사회 사상 변화를 전시했습니다. 침대 특별 전시는 202점의 라한 침대와 침대 부품, 광동어 영화 서상기 투영을 결부해 고대인들의 생활미학을 전시했습니다. 금전로와는 심수의 도시자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층의 고대전시청은 500여점 출토 문물로 선민족적, 해양경제, 해방중진 등 역사의 맥락을 짚으며 심수 800년 광부사와 300년 객가이민사의 두터움을 보여줬습니다. 근대전시청은 300여점의 전시품으로 구룡해전, 잠수전 봉기 등 관근사건에 입각해 100년투쟁과 사회전형의 장엄한 역사를 복원했습니다. 3층의 3,200평방미터의 개혁개방사 전시청은 정품이 따로 없습니다. 2,000여점의 실물과 1,200여장의 사진에는 4구공업구의 계산포 모델도 있고 조기 특구건설자들의 자급증도 있는데 이 같은 역사의 흔적으로 과감히 앞장서는 시대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관내에는 또 배림 선생이 기증한 159점의 야생동물 표본이 있는데 북극곰에서 아프리카 코끼리에 이르는 전세계를 넘나드는 자연 풍경을 그렸습니다. 심수 개혁개방 전담관과 동강유격대 지휘부 유적지는 각기 도시의 정신좌표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주광조수 전시는 3,234개 전시 코너로 광동 개혁개방 40년의 결책 돌파와 발전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해당 전시는 당대 역사진들의 선례를 열었고 전국상을 수상했었습니다. 후자는 민국 홍안주점의 유적지로서 100여 폭의 사진과 문물들로 엽정 장군이 이곳에서 항일무장을 세운 휘황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동한시기 구구단 명문 도자기 벽돌은 심수박물관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1981년 남두고익대 묘지에서 출토한 이 도자기 벽돌은 얼기설기 새긴 40개 숫자가 있는데 이 문물은 중국 구구단 역사를 200년 앞당겨 서방의 인식을 타파했습니다. 대중문화 공간으로서의 심수박물관은 봉사도 아주 친화적입니다. 2014년 3대관은 예약제를 취소하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저녁 8시까지 개방하며 녹색 통로와 다은어 가이드 등으로 각이한 관중 군체의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2천여 명 자원봉사자와 전문 해설원과 QR코드 가이드는 문물의 이야기를 더 생동하게 전하고 있고 해마다 평균 20회씩 열리는 림시 전시와 수백 차례 강좌 행사는 박물관을 영원히 막을 내리지 않는 문화의 강당으로 변신시켰습니다. 동안시기 도자기 벽돌의 구구단에서 특구의 개혁 서류까지 영남 민속을 보여주는 침대 문양에서 전세계 자연의 생물까지 심수박물관은 다양한 시각으로 이 젊은 도시는 7천년 끊기지 않은 문명을 이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심수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백.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그를 청도 지하철이 궤도 교통 파트너로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연한 만남은 결국 따뜻한 뒷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술에 구운 만두를 가득 실은 아주머니를 룡온이라 부릅니다. 그날 왕원은 오사 광장으로 가 로점을 열려는 용원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왕원은 용원이가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 지하철에서 만두를 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차문이 닫히면서 에어컨 바람이 불자 뜨끈뜨끈한 만두향이 바로 온 차칸에 퍼져 승객들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한 아저씨가 용기를 내어 다가가서 용원이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저한테 하나 팔 수 있어요? 왕모의 회역에 따르면 한 명이 선두로 나서자 모두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군만두 하나에 5원이고 한 입 물고 안에 보면 야자속이 가득합니다. 왕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칸의 모든 사람이 영원이의 만두 하나씩 들고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영원이의 군만두는 뜻밖의 인기를 끌었고 이 이야기 또한 뒷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7월 9일 산동 청도 지하철은 공식 통지를 발표해 만두를 굽는 아주머니를 위해 전용 부스를 설치하고 그녀를 청도 지하철 궤도 교통 파트너로 초대하여 아주머니를 합법적인 경영 지역으로 안내해 경영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승객들이 구매에 편리를 가져다 주는 동시에 승객들의 승차 안전도 지켰습니다. 현재 용원이는 청도 지하철 5사 광장역 BC 출입구 근처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전용 부스를 차렸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물건을 파는 길거리 로점 주인에서 지하철 역내 파트너로 변신한 그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용원이의 만두 로점 앞에는 특별히 찾으러 온 네티즌들로 붐볐습니다. 하남, 진강, 절강에서 온 관광객들도 있는 가운데 1시간 넘게 줄을 서야 합니다. 지금의 지하철은 집 느낌이 납니다. 영원이는 웃으며 과거에는 매일 200개씩 팔았는데 지금은 400개 만들어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도 지하철은 또한 구매한 음식을 내린 후에 먹고 승차 환경을 함께 잘 유지할 것을 승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군만두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부터 청도 지하철이 자발적으로 영원이를 초청해 역에 들어오기까지 이 따뜻한 이야기의 배후에는 도시의 온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영원이가 파트너로 승격한 소식은 SNS를 뜨겁게 달구었고 수많은 네티즌들은 따뜻한 지하철 청도 지하철의 친근함에 찬사를 보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영원이는 청도 지하철의 첫 번째 파트너가 아닙니다. 청도 지하철에서 철도 플러스 생활의 상급 모식은 이미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통근 지하철에는 또 커피 플러스 조식 플러스 편의점 플러스 베이커리 플러스 앤 대민업계 조합이 있습니다. 청도 서해안 급행선에서는 로인이 야채 판매차를 밀고 손에 구식 저울추를 들고 지하철에 오르는 등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서해안 급행선은 서해안 신구를 관통한 주요 선로와 급행선로로 주변의 넓은 면적을 포괄합니다. 지리적 위치에서 볼 때 해당 선로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채소 재배농의 마지막 1km를 개통하기 위해 관련 역에는 야채 바구니 가속차를 설치해 채소 재배농에게 편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와 동시에 역 직원들은 야채 바구니 가속차로 채소 재배농들을 도와 야채를 운반하고 농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에 오를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청도 블루밸리 급행선도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며 한쪽은 도시의 빠른 리듬과 한쪽 마을은 마을시장의 활기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장이 열릴 때마다 아침 첫 차는 도시로 가 야채를 파는 농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대나무 바구니를 메고 작은 수레를 밀고 있습니다. 통근하는 직장인과 농부들이 차칸에서 만나면서 젊은이들은 농부들의 바구니를 손으로 받들어 줍니다. 이 같은 손으로 넘치는 장면은 차칸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소류 가방도 담을 수 있고 영원리의 군만두도 팔 수 있으며 로인들의 야채 판매차도 끌 수 있게 합니다.
이란 친근감 넘치는 일상은 민생 편리를 촉진했을 뿐더러 지하철의 공공 가치를

0: 충분히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공간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곳일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한 일반인들의 희망도 담고 있습니다. 질세는 기준이 있고 소리에는 귀착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의 가장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 향연회.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명나라 지리학자 소하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소하객의 이름은 소괭조이고 하객은 그의 벼로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역사 지리 서적을 애독하고 그림책을 보기를 즐겼다. 소당에 다닐 때 선생이 구두로 요가 경전을 잘 읽으라고 독촉하면 그는 늘 몰래 지리책을 경서 밑에 감춰놓고 복원했다. 열몇 살 되던 해 부친의 세상을 뜨자 그는 직접 명산 태천들을 돌아다니며 고찰하리라 마음먹었다. 그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모친은 산의 대장부는 천하의 뜻을 두는 법인이라 라고 하면서 짐을 꾸려주었다. 소하객은 22살 되던 해부터 손으로 태호, 동정산, 천대산, 안탕산, 태산, 무이산과 북방의 오대산, 항산 등 명산을 돌아보았다. 소하객은 모든 정력을 명산 대천을 유람하고 고찰하는 데 몰두했다. 50세 되던 해에 그는 4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호남, 광서, 귀주, 운남 등 9개 성을 돌았다. 소하객이 소남을 고찰할 때 늘 그를 따라다니던 하인 한 사람 위에 정문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상강에서 배를 타던 중 강도를 만나 스님이 상처를 입었다. 후에 그 스님은 도중에 사망하고 소하객을 따라다니던 하인도 도망쳐버렸지만 소하객은 명산대천에 대한 고찰을 계속 진행했다. 소하객은 여행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꼽고 그날 하루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곤 했다.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그는 오동불가에서 보자기를 책상 삼아 일기를 썼다. 4년 동안 9개 성을 돌면서 3만 리 로중을 답사하던 소하객은 여행 도중에 병으로 객사하고 말았다. 소하객은 후세에 대량의 일기를 남겨놓았는데 이것이 사실상 그의 지리 고찰 기록이었다. 그는 실지 고찰에서 이전에 지리 서적에 수록된 틀린 견해들을 수정했고 또 기계된 적이 없는 지리 현상도 발견했다. 고대 지리 서적에서는 민강을 장강의 상류라고 하는데 소하객은 고찰을 통해서 장강의 상류는 민강이 아니라 금사강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는 또 운남 덩충의 타흥산에서 화산이 폭발하였던 유적을 발견했다. 고찰 중 그가 가장 많이 고찰한 것은 카르스트 현상이었다. 계림 칠성암에서 그는 천태만상의 종류석이며 석순을 고찰하고 상시하게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일찍 카르스트 현상을 기록한 것으로 된다. 후세 사람들은 그의 일기를 소하객 유람기로 묶었는데 이 책은 귀중한 고대 지리학 문헌 자료를 뿐만 아니라 우수한 문학 조작이기도 하다.
0: 네, 끝곡으로 누나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샹리 보는게 하드가 들린 바이자 우리 장주는 해른 현 장주네 허일 장주네기 알레스텐 돌단 알간 들든 대선 한다 대라 하드가 들린 이니야히 우잣 현 장주나 알다르선 발발 알분 걸분 흐럭치였남 알드르가가 다블레 아라시티에 서미 니기기에 지구간 하노리 돌핵 고치 니기기간 바르군간 북무르니 타택 이든 니기여른 샹리기 고스르 타타텔라 등레 질헤올게치 집우자간 더가리누이 샹리기 뭐야 훗간 바라바라도 틀레진 바른누든데르 트스근 악간 샹링는 도그란 아르사마트라돌리 바한르바케는 홀로벌체 티무고원 등내 티르하른 아르도하른 르파르바드라치는 홀드직든 돌단 김내 우둔 누든든 가다 티르후네호 도란해는 마르라다 너른내가 내란 내려가도 나디아틀 천장균 알른그마 나한 다산다라 됐을 지주연승이 알레스네헨 풍리차원한

샹리 오잣 이허라 바이리자 치르키노 안소다르 베르울은 클레 트르 콜레 오르스칼 우너헐 델군 무르탄 우쩨틀레 오르빌 흐르빌은 텐장주 오스다스 우직 토레 아 테라다 버르자 후에 벌레가 아다데 오스켈가 우치마 치르긴 집 아르바들로 갔던데 미니 하람던데 아다 헨 무시야가비 암제젯 샹링이 뭐야 누드네 부다 테스마를 봐시 무사간 아픈들 언지게레 달 엄흑사하드 후 니다 타이승이 잡을 옛날에 화발을 옛감이야기 부탁드릴 화해갓